0: 대당 레뉴비 초와 계당
1: 진이서쿠 네폭 러브유 진이서쿠니 미탐제당 파니부유 서동루툰 류종위참 장아라토낭 루툰맨주 진이서쿠루 문진양타제디 대당당 마오바 송종창

0: 야, 什么 미신이다. 그대지. 영니쇼 그대지. 쟤네랑 대자 같이 가.
1: 간다미로 돈 대신 해.
0: 야. 아, 야.
1: 토손 바갈로 돈을 주니 여러베.
2: 아, 문내이. 니네 사녀를 쳤어. 니네 삼일에 대지라 라조 큐는도. 그래도 능담도와. 근데 제가 야도에 매겨서라 보면도. 근데 뭐 좋나? 네 라면 같이 오. 지수에
0: 능담도 능담도. 미균 체미도. 그리고 팁 잡으면 되샤.
3: 개야 말씀라. 내수 옆 차차네. 소소 먹지 말고 사 체브지.
1: 계속 저 시기 아유. 내도 번영 알다. 보라 시수 좀 가서 이미. 장기 식 마시.
2: 지금 마사. 지금 마사. 이네. 네 숙세라 게메.
0: 수장을 수고치 주도 네고 있어도. 나저 시네. 먹어 쉬 봐.
3: 가사 먹지 마금시 소피비디 지도게 넙스케야메디 소스네디지
0: 소지피샤에
2: 소지피비에
1: 슈니미디지

0: 그린 소샤 라나지 왜?
1: 시로나
0: 카레라
1: 그라시다 가리네 가르시에인다 디주사마 고요든 테라 고요군 교갸지 너니 개신금에 그 좀 주시에 용 말 봐 제자 디도 그 사제 토이겹샤유 잔 뒤뒤뒤 군조디 와시아
0: 디게 첨갸 된제 생겨르베
1: 다가지
0: 나 주도 미게 천년미도 치주 뒤지지라 근데 스줍나 봐
1: 가다 롱도 휴자지 남자 휴배시고 나 주일에 니 가라 로하요지 是吧?
0: 영아, 내 남자 좋아하자 친구.
1: 왜? 대체 흉고 말다. 내 남자 제 도비는 나 랑글레 로체 주우슬럽이바. 가데 칠냅치라. 디저시. 랑투즈 그 뒤면 아 쉬다. 내 좋아체 줘.
0: 前 용아라. 남자 대줍소나. 나 랭니 칸니게 이. 급도 되게라 내 미세레 로이다.
1: 교비게는 용고 말다.
0: 신스 아자 우라
1: 아시 카리 아자 우라스 라우슬럽다 지마 레로르다
0: 니에 투즈키란 게 구디나다 촌샤 그저스 답데위네 다가나로
1: 신스
0: 워지
1: 오
0: 탄다 남자 자차브지 키란 게 고라 니에 네츠 바라니 사메슈로
1: 허지 디아니에 셴메다 이네 랑바라게 오네 랑르 싱구는 거지
0: Nishinki, nye nye pa la la, tu re nar chundu mi du.
1: Liz, jindala.

아자 아자 랑게 나 레그 데부 스스그도 라드다 나 탄데 샤오장 차구레 니 칸기 레로르다 칭아 레구 니야 테레 긴긴 예시 아자 랑 로데부치 아 니에 토도 슈도 스케비는 직체는 나 스스스 사베 무게 넘주 바스 뉴제 교과 아자 랑라 다카 유아 샤조 유주 小文，我谈的江田连尼康吉米塞连若伊，你亲爱人了，大头等个月的，让个阿妹卡巴列斯呢，这些我没先送啊，让个江田电不卡最玉面的，你那个电不卡最玉面忙着写我的，如果说没让了，若不卡着钱个月呢，难大面不切巧，我要去啊。

0: 야, 턴도 대위배, 좀들 치매배. 턴조로만 내부도 랑다 좀들 소년 미디 용구 여덟매 신금하시.
1: 아,
0: 두서 열심민도.
2: 알로부터 뒤에 턴 다시 턴소 연통민도.
0: 따다. 미스니에 대해 랑시 교육 가버리자.
3: 내 삼바라 마마세 바톤도 뽑치기 위해서 수도.
0: 누구야? 킹계 양부랑게 양신 사부르베. 장훈이 미송김 내리세 저기.
2: 我让给给谢丹爹，搞不清你们。

개부긴다. 가다구요. 가르쳐서. 턴덕해 링맨베. 가리. 기술해. 아. 기술해. 새부터 오면 누구해? 띵 한번 알아봐. 멋있으면 누구해? 아, 쏟다. 겨우 쏟아.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0: 추롱 원곡이 초든 당부 추롱 용도의 남시 균도 채워타 체주 마을 주구유 니와 추롱 용도의 농첩 차구유배 기공 케이치를 샤배 매도 코무소 외부 강배 난을 뼈디 토스네 외부 밀롱을 채워지 숨바 치주도의 된자로 토난 채워부타 조준 외부탄대 깨부징부 신동 침부소타 타니부시 규미 시와 출로가 블랑코 단지 종원치드 추기 황사탕 나모 위촌조 뇌삼 키워서라 유효구 나바 지구기 추구 계속치외 자자법두 람사 양타 징사 유네 푸슈잠타 추잠기치탕 추기 대외 성사제리아 대금이 주번 캐디 뇌내라 출로 처진 중비나 람사 뇌내내 카체디 내급 된자 쿠리 유효구 Dumba, Chaja Pudu, Guatangi, Wungibi, Chesu Kangban Nali Mizu, Chibuta, Chesu Nan, Zubina, Lamsa, Lokung Tang, Sulan Sogi Kagaguji. Giba, Kedi Dune, Chu Nuti, Kangbe Zito Sam, Ying Dewe, Jala, Piju Chene, Dinja Quilu Yugu. Guba, Guchuna, Jugumebata, Dinzela Limi, Junga Yube Guchu, Miki Tu. Juba, Jucha Pudu, Gangho Shingumebata, Jerry Yungu Bumbe Dili Kigumeba, Loku Toya Chidu, Mika Shen Yam to Punsu Gabumela, Chiri to Kaba Tiwe Gabumi. Juji, Riu Samachimba, Riniwa Tosun Chigu, Rini Diwata, Deep Diwa, Damdu Churu, Chung Diwaso, Ninga Puta, and the Ninga Chiwe Kangbena, Jogu Chigumi. Changme Chulong Wata, Nisun Shija Kong to Chubichine, Denja Chura, Nawe, Den to Dongu.
1: Swan Hige, Tirin and Don Samachu. 那么，今天我推荐俺嘴里这个能对开，心对有益呢。看那个老多卡巴的头头，品种农村年纪的不给，处理清点哈。伢那价格一套呢，住房允许呗。APP的拍卖难的是穷的，处理清点一套头，俺嘴里这第一名的呀。产生同个是生意呗。那么，今天推俺嘴里这你做铁路公交，谈建林开的能对于呢，天安南穷的。

0: 王军镇给正登位日雄六军地位操雄给六军创队托中华民马集团给科给米利团队也团规避接听六军来达年不前的全军舆论的会谈对他狂评用够都不需积极且规避年速那边过将用给探参特任官的车尊给解不落水将达南受天罪给是必经途恰下狂批给为东道别中间年速浪不谈给几个字话舌头当别过让就给家齐给跟他落水列团别落水铁女秀抗御端不谈跟这套的苦念落水多期将他落水多期给客族别年秀恰不齐行于别过给从重叠内重催普及康难出国谈给跟催给他政务谈给路年吧和于给尊重吃我所切的出国错强用谈松用催参路用我齐行于别过聂荣总土龙创翠军区他给东北冷皮托改变他且创出的你将用给帮助美北北端创出唐不铁的口味锅
1: 什么人给公开撒
2: 公开撒
1: 第二个票给送给他们给听给你听的平均生育业者是吧各叔叔
2: 第二年平均对面南港他记得古别在九级三八三十下面两天是不是南四楼呢
3: 记得古别在九级人任玉军等位艺术家王军正去，任玉军等位日雄六中地位初中去六中村的初年，每日列队的训练他领袖成就高了，积极书记习近平给广播开讲来到了当地前不忙些。中华民马集团一个给每日团结一团结改变责任些吧，六中来到了内部前途。中华民日集团初步组建成就了工地等地，平均有人地位他表达空白永久了，多数积极前改变内属能力，创队托。监狱嘛，推做每日文员联岗去，主任委员宣布周明义切断组织闹事。王军正去，党给错间准备把错存，陆天习近平去苏醒南为党中央去，每日列断了切断通奸闹嘛事。宋哲年军权他，金永年了命令。马克思的路去每日日雄中国间他，推入监督工地当托。中华每日集团筹备都是电子解决题，推入设备党给每日列断及总内都增年。每日列断的训练他领袖成就高了。积极书记习近平给广播开讲出的，我来台北过年，每日年段特区前边中区开局点边，杨台北能不加起的项目，让业界每日团队也团结下了，陆续人心及重振投票了，观点特别。我将按工作落了，监狱嘛推出各级级别冲突停息摆脱，中华民马集团阶级给每日团队也团结改变责任协罢了，全站全马赛，阶级给沉睡特别点呢。当给每日列段车特别开启日雄他来领导从这天，一个去得罪了就落签约。中央人民政府卡他积极立即忙做出，顶个年纪特区人心的团结了国定是不能的，多些些适当他顶住些点动，宋江年突破界限的。每日列段的雄人他工地动就高了，积极书记习近平给广播开讲，拿到了点点前途。每日团结也团结改变责任拿到了签约，切不是他三路七九届的人多切入当地。借用的每日团结也团结，别团结对决了，各地党改变做的那又是。王军正去，积极书记习近平去，票据每日团结也团结下了，团结不难呢。各国开战听完那话谈，进入一段三个月到我结巴了。积极书记习近平去，中央各自错别那彻底，票让玉军五年内龙出去考完了，顶着学位结果的学年，让玉军等为他师兄给两段年终升个，票将他。配电配到了这用完了，通马的二八的图，配给七十一台，制作电力用完切割了。每日团结他电力冷冷用就均匀切割呗，难说难为。俺做两千几两段也不足够了，可叫三段他作为习近平对哪有？任玉军等问题，积极书记习近平给各国开展的沟通，拿到了团结两点钱的，推入设备，党给培养在就巧用的拿到了七八台。中华民族集团设备都是顶不足就均匀切割做的钱的。联系起这些他，恰就卡出老大的手机前年，每日团结也团结下了，从这三百多票了，关键当心些。听个票据每日卡个忙做起，接近中央他，巧用别人，你们这顶十届前年，中华每日接了万五百三百零年级，听不起军队团体，中华每日集团筹备都是没什么数百千元。老年级团年，积极书记习近平他，党中央给特区规定呢。看涨点了，羊头不是阴性。俺做六点脚买不了，直接书记习近平去，朝天南位卡脚数团结七八团。党中央给特区规定了，得了团结他几多钱呢？制作人听日间给平均三百准统一银币，热水钱与钱算不谁。王局长去，明儿的平均第二，借用他念头在外吃呢。制作人听日间我觉得七百某些点都七八团。 총용이 미리 튠제 야든 꾸베 지림 라더라 튠제 타지도 치바타 냠냥 초돔 치바타 춤제 사덴도 땅토 침경기 쇠람토 미리 레든기 쥐요 말라타 쥐요 니바 디럽젠 라 꾸데다네 베기 미리 튠제 야튠 차샤 균제 메바라 공도 페주로 꾸데동크 중화 미리 지든 소베 두시 롭소로 슝년 게브디 중화 미리 지든 소바 주도 차주로 꾸데동와타 당기 루규 타 중국 사베 루규 규르주 고예 루규 지소르 루기 페게 루규 중화 미래기 폐계 루규 편정 사내타 매연제외 루규 롭수제 계급토 비엔니 미리카 만족이 메심가 섭도동크 미리카 와르키 인조한타 비리 냠제제라 군대 당디 사듀 신루마부 시에베 전유 미리기 시고로 쪽베 차다기 전년 체로 도마타 가르겐 남베 지소르 노기 추제타 네위 고요 주용 제교로 군대 수지 당카라 계급기 지주에게 이 초용네 캡데 단네 미리카 키 튜모토 튠지 베드 치베 섬뢰멍시 덴도 동크 미리카 미마냠토 초부차교로 군대 덴디 당디 공베 동웨 섬시사바 자잔타 양타 초용 제주권에 라더 치바타 참고바 숨타 펜도바 제기 지랑자 벤조르타 지도 공베 동웨 규림 용낭 캐바 제토 만조 균류 견송타 리주 제네 미리카 만조 이 통나타 기낭 덴자 소나제 되도 동크 미리 최로 레드는 침신 주경 집에 주제 삼희제 바로 토로 당디 지용기 기급 된자 따와 때문에 좁았다 년도 균조 토존 실기기 기급 기도시에 타 지만 기도시 침경 기도시 지역이 로수 균남 지역이 권에 배웠다 최로 레드는 침경 지엔라 흉년 겸네 지조 진용 시든 딘린 타 유린 대구 용치 멋이 때문에 딩구에 내소나 시 왕준정네 당기 미리 레드는 초용네 내체교 타 미리 튠지 야튠 구비 지림 롭존 타 지라라더라 지수 치료 당디 미리 카키 튜모토 튠지 베더 치베 섬료 구슈 지도 토바 치고 유타 롭존 존달라 탐진 체디 미리 튠지 야튠 구비 지림 티 땅위 타 땅주 리숑 롭존 디웨 롭존 게 낭튠 낭주 바타 당기 롭자 타 신진 롭링 키 롭진 낭튠 낭주 구바 마세 냠제 군초 토바 체토 삼로로 슌다르 쥐바타 라린라 치드윈 토바 체구규 지자 롭소로 슝년 개바타 년조르 칼라 지규르 등진타 지답 나소규 만조기 콜라시 년조라 따드웨베 지답 토네 지조라 카초베 침로 용캡 지라 제디 사드웨 김잔 치도 망베 침로 시에 토바 마세 콜라와타 녜데와 튠규 토바 소요마 체구규 라더라 튠규 토브교로 군디에 도마타 튜릅 사베 땅기 미리 레드윈키 니법 균경타 튜구창도 땅디 미리 레드윈키 튠주로 름로 튜구창부터 라더라 튠규 토베 냠슈 차버 체구규 징바 레지베 양타베 스르 레지 다와 데모르 조바타 라더라 체디 미리 튠지 야튠 구베 지림 롭종 지자타 라렌 터진 체토 표기 자자칼 중제 사바토바 체구규 제기 내소나 유시
4: 진디게베 체주변에 니 슝아님 파 정용기 탄삼 터진군디 처준키 개본 롭수정다 진진이었다. 정용기 사지칸기 탄삼 터진군디 처준 순주소주키 비진토 롭수의 다골 롭주난 슈니 튀럽사비 단탄기급기 차샹콩피키 외동바위 춤제 냠수랑부지 정단난 슈켄 처준치 나지수 남대고문 탕진타 중홍전당기 루규점등카 중국민망기 살지 마튠딘제 샹등칸소수 다골롭중체부지 창미 동민섬류마지발 겐치딘디쿠타 푸슴铁심알외딘토다니 당지타 예지 지소진루라지바제기 증원서모 알외딘토다오지 那就春天你们说我不管去跟团吧街上是哪儿去今年七月南的国母去通个拉起米给东江啊汤给不月吧用错穷强嘎平顿去南顿七星君了南诺天米西吧他空前汤给结束长了第一托米银吧用错什么穷西送不是
5: 태제랑은 안 땅게 가든 소당 땅 깔아냐면 땅 제수 잠바 제자는 표준낭 땅게 차준 야구치 체조의 심조 첨부 단위였어
4: 참도 총기 멍캄 좀 빠르군 키긴 된바 디치 남게 키 제리 징부 토니 안쇠 중화이 시베 춘기 유 안쇠 탄삼 긴 듬어 시긴 외니 탄삼 숭경 치에베 닝도블 롭촌 체디 팔로치 미게 동정아 탄기에베 콩피 겐 남바 푸유 미말라 냠주 치균 시 숨지 처준 취 求参旅在探探
5: 当官谈陆俊秋之际，中大南学院撤军去，中大新车交通比例总队托陆俊去被女娃领回去。他定给解剖陆俊当官谈陆俊去过年，陆俊谈人力给陆俊去他中华民族集团总部都系电子级别，孙宁特别老林西干事。
6: 听的，当官谈陆俊学院，俺北京的杨新家小娃谈，文章等吧，抗击到了也不行。

0: Chinga, tak ta ji. Likru chos.
1: Tondo tostu.
0: Tondo tostu e, ta ta marbe.
1: Nye kira la shu bin ba. Leo zu be ji la. Zi ge bia ding sta ji ding ma ri. Ngui te ba des nyao ri. Ngui zi ne ge xia.
0: Qian ne ka zui si nian cha bu de.
1: Zhu zhu ne tun de bi na. Dong zha ni ne sun ba guo ri.
0: Dong zha ni ne sun ba. 可这些呢, 这个是想不明白。 亚美的这些, 我说前面才看到的有效, 他都落下去的, 亚能, 他被撞起随便呢, 这就我是土的。
1: 用马的, 用马的, 这个叫单用马的。
0: 猪猪给我们四个多, 让你无助的这,
1: 猪猪管对没马的, 我等马的三个的这些不的。 군인소조라 로몽국가래기지 캉부딩요토충부리 캉부딩야우지수 보토비인나 군인신의 소조라 시차베 나오용구리 나 군인 롱교이겔중도입니다
0: 얘는 장계급디두 주주를 남산케일인수게니 다치두 소수주주를 지도 모란 총기취주네 소조를 용부리 라니 소조네 비진치부리 장무차시 신수
1: 老吴,
0: 嗯,
1: 我特别你说,
0: 特别看着。

0: 야 최대스 첸삼주
1: 영아 네 최대 제조 이내 이제 언니 지구야 가리나
0: 랑게싱 매베 나 능식이 차샤 매버 지도 매버 폭도 매베 범디주 니즈 가로지야를 따야가 수이
1: 차사베레지 다들 제 삼당 마시

0: 땅 먹어야지. 먹어다지. 땅 먹어야지. 먹어라. 땅 먹어야지. 지수, 계속 마시. 땅 먹어다.
1: 박자비 독샘 나가라.
0: 정모장, 티크체 쳇지. 정백 가바기 원제. 알레 주가게 계속키는 맛이 바나 주제 자주 쳇시. 맞아 용두 디제 수사샤.
2: 알레 주가게 캄보도 심마당 콜라. 옛날라 싱랑가 용제. 무티스기.
3: 냥외라 제제 호조 제로스 러비여 봐. 호조냐 강베나 자주 자가리이나. 라게 미카르세 봐. 초바야 제베.
4: 랑게 싱그마지 무디게 상모 마루와게 케샤 레메 라마게비노 호주
3: 강분이 기저지 제비 알레루가 이키라지 제비 너니게 사사 조조 제베 무이게 니베 강부디 다다디 제자샤 너니게 제지 오레
0: 다 지지지 숨마지 고든 시겨 겜다지
3: 가리 고든 시겨 겜도스 사게 동게체 사만의 도모는 우저와디 제가 너무나 깨우래 강부디 아니 스소다 자리
4: 주주 네 신기 강부 고든 지조러 니제 수비는 수이네 내 겨우마지 지
3: 给你个听话的如如随吧连他不马上我你给三细图给一年我最起码讲给南家的要求员记录开三拼接谁有马上我那卡过有的我这的卡拉去给你这两个这两个这么他的牙苍我卡过有的谢谢他爹的这所以你团队有马上
4: 자슈다 당아조 탑시 가르쳐지 탑시 지구디 아주님도 탑시 다제 내도 닥쳐야 되지 제마제
3: 도도 탑시 가르쳐래 자슈다 탑시 쉐다 너니가 차종가 저우지베 아
2: 궁구 번교디게 아래 연기제 컨셉적인 라노 딥치 녀라라 나스테 올르지 녀텐데 제시 今年我那些呢，看不得今年对你对不起人，年我那些呢，记不起。我毕竟那苏州了云端呢，那对蒙古菜有一百年新个月。我老远别人们谈不得那说，我确实了云古菜还出去。今年年我那些呢，对你这边工作谈不得热了，我一几年谈不得人。我老远不得送。 강부디 군도 제발 당부드리 강부디 탄다 도시 답리 키라니 르와레 맵차브리 제자니 강부디 군도 양자 지기
4: 小将 아주 지제가 다도 핑지에 미도
2: 무토라 도제 나마리 니에 탑시 다쳐 주주셰 다리 강부디 아지 제브리 녜 겐키우리 도즈네오즈 녜 도바 녜사 슈도 로디치 마유베 슈고 랑나데 르마리
0: 지스 당무 마리
4: 小将 小将 你 남자 디 랑원 내세는 믹세지 입으신기 이내 우리 랑게 겐케 고야 요마지 랑게 고드치아 파퓨베 소브주라딘데 겨비이너 큐돔제 칭하게 고아세 그제 티 뚱게게 등그마지
2: 쟤는 기랑게 쏜다 나 그대 쇼제 급디 뚱게 기랑 쏜바 년체 총부님부터 저 이제 마친네 다시 오늘 대시라리 nga lo yong je ka sa kha lo zhe ya di ming nga cha gu chi mo lo chun ju che to ma che zai yin ti ri mu nen de su cha ma che zhe chu
4: Tandara susususo kangarishiya tuzui maari, nguyo kanei chungo che.
2: Ngui me, inayaya yori?

0: 라소 이봐. 내 가르치기요.
1: 어찌
2: 히라소 보는 태양 앞에 유방에 신기 이내랑 상배 미나를 치제 밀매규 답디 뭐 집시리
0: 계속 세야기 마루화스니에디 강바초 로사스 나 강바초 도니에기 딜레이 계속 커인 디메바 밀레슈니요 아르베 아
2: 답이야니 미스 슈도 제마소 시모도 디네 주주주 말다 콜라 콘다 슈시
1: 공부만 소소
2: 지난주 부족에 도나 채워다 계고를 장상께 미나를 주주니에 여러베
3: 시시시 맞추 놓으셔 맞추 놓으셔
4: 암라 계란 년달 시아자 올라다 가능 위 아자 올라 내부 요마지 라고 얘기하비 나 로부 지아치도 라고 얘기하비 내부 상황 아유
3: 어 로딩이 돕라 땅아 주 친구 지금 해줘
2: 로딩이 라나 저와들의 돈이야 위
0: 나 저와 돈이야 가려래 로토부 딘데리샤 욕슈 나라 롱다 차바 지셔
3: 오늘인 셉시스 키라민강르 딱지 나가 되는 저기 림부디 안주 제기
0: 참아 킨스 제기로 와
1: 제제제 안주 제기
2: 됐어 세이지 거입니다 와야
0: 你 到 边 了 키랑 게 뉴보다 슈고 나지 하나 드리베
2: 드리
3: 레스
5: 레스 레스
0: 나 마룽화 단대 세 섬유 니 지지 계속 제고
6: 계속 리키제 세가요 그안주 로지기 칸라 체대여다 네바 랑쇼 라지 랑쇼 라지다
1: 도지 도지
2: 와야 다치 없이 견고 지지 로주시
3: 알레스 토슨 슈스 만나스 테도
4: 만나스 테도 암라
7: 라오 레어윤 게도 아 나중에 주인다
3: 어 바이바이
1: 샤원 언니 미디 세가줘
3: 지 추추 추부 쓰임샤 텅도 쓰임바 줘오르베
1: 쟤는 별로 그래 제가
3: 그거야 여러베 미피가 쓰임토 여마지 쓰미 잡을디 나는 뭐 쓰임부도 구디 마르바
1: 디에지
3: 지 더 디스 디스 쓰임바테

0: 바베
1: 홀라
0: 뒤제베 쇼게 두부시 두게 아자 올라 칠테스
1: 계단 로부터 갭해지에
0: 예수이 생활을 하다가 요비
2: 고맙습니다 죽어려 조치기 칼라에 정무차봐
3: 빨라코
2: 장발라 춘진 유스데 냐심 쇼지 괜히 니게 나심 제스위 공수다 어제지 디모도다 디도 디탄드랑 고베 디코이 저거 저스데다
3: 셰츠신도 갑스도
2: 가린 셰츠신부도스 니에더 예장지 치디 세디다 니에지 사주 카스칼 랑자지샤 돈도스 마다미는 랑양 갸창스기도 마다자요 타칼 니에제 동시
3: 심부스도 오늘 심불라 아무라 고래 가수
2: 갈래 흥미도 심부도 망스 도시
3: 아무라 니에 된다지 키란다 게지지 거 삼주
2: 쉬다
3: 니에 키란자 샤베 우디네 더스 레니 용그리베
2: 용그리 가지고
3: 티니 숨지
2: 아 티니 숨에 왜 망우디 되게 같이 가
3: 장텐 강에 더 쳇샤 로고치 거 삼주
2: 장텐에
3: 비진의

0: 나고시 계규리.
1: 네 소야 어제만 계부 갈시에서.
0: 소야 갈게샤요. 우유 다그랍스도. 네 랄사로마 제비는 양갸샤스게도 계속 그랬으니 봐. 소시. 아, 씨. 네 랄시하고 샤샤. 장태연을 탄데 욕저 춘춘시체 잠지. 난다 요마지. 랑삼도다 슈고 뇨저 딜레 체체비노 랑치니 숨디 니랑 쇼텐조 카르시아 챵오레 마세 탄도 모랑 레그 데브 요마시 제자 유버 데브시 카네 유버 랑게 모랑 무야비노 그뒤 제 유메 수신 그래 게시 운행 안준 알네 주 첨부다 자차고 스테비노 랑게 모랑 데르마 샵수니 이베 모랑게 마제노 랑게 모랑 쳔르 자니 이베
1: 장태 니가 니야 수이 모랑 강예 주도 니 로고 세고 주
0: 욕쇼 게시 디수 년도 켜네메 ཉེ རང ཐེམ ཁ ཅོས ཞེམ ཅུ ཁེན ཉེ ལེན དོ སོ ཛ ག ཉེ ཡ ཤུ ཤེ ཡ དེ ཡོ མ ཤི གོ སོ ཉེ རང ལ ཤེ ཝ ང ངུ དེ ཕུང གི མི དུ ཆི ཉི སུམ ཅི རེ བ ཨ མེ སིམ ཅེ ཤ ཡ དེ ངུ དོ སི རེ ཅི གེ ཁེ རང ཉི གི ག ཉེ ཅོ ཝ དེ ཆེ གི རེ སིང བི ཉེ ཡ རང ལ ཡ ཡ ཅི གི ད
1: ང ཡ ཡ ཅེ བི ཅུང དེ ནེ ཐ བུ དེ ཁེ རང གེ བེ དེ ང ཡ ཡ ཅེ བི གང སུ གི
0: ཆེ མེ བེ གེ ཅི ར ཅི རང ཡ ཕོ མ ཅུང ཅུ སོ ཛ རང ལ ཡ ཝ མ ཅེ ཅེ ཆོང མ ཡ ཝ ཅ ག ཅིན ནེ ཚམ པོ དུ བེ ཅིས ཅིས གོ སཁ ལ སོ དོ སེ ཅི གོ ལེ ཡོ
1: ཅང མེ ཅུང མེ ལ ཅུ
0: ཨ ཅི ཕོ མ དེ ཡི ནེ
1: ལེ ག ཅུ ཡི
0: ཡ གོང དེ ཁེ ད པ ཁ ཤུ ཚ ཝེ གོང དང ཉེ ཅི ག ཅུ ཡ མ ཅེ ཅི ལ ཁྱིན
2: དེ ཁར སོ དེ དེ ཨོ པ བེ མི དེ གེ ཚེ བི རང ལེ ཁེ སེ གེ གུ ངོ
3: ལོ ཨེ ཁ ར སུ མ དུ ཨེ ང ལེ ཉི ཁ ཉི བེ ཡིན ང ལེ གུ
2: ར སམ ཁ ར དེ གུ མེ ཉེ ཤེ མ སོ ཡི ནེ རང ཐང དེ དེ ཟུ དེ སེ བ རོ ར ཉུ ཨ ར ལེ དེ གུ ལེ གུ དེ ཤེ ན ཚམ བུ ཆོ ཉི མེ དུ
3: ne zu geu shira ken dua zhong ye wen ge sa de bian
2: zhang ge ma ke ti bu de bie sa qi zi yu a bie sa qi mo tu bu de qi zi yu er ba a di bo ru le zhang ge chao kha sui leng ge ma ri ལམསྱ དེ ཁོང པོ རེ རེ ཅེ དོ གོ རེ མ དོ ཁོང པོ ཉེ སོམ ཤེ བྱེ ཕིར གེ ཡིན སན དེ རེ བ ཡོ ཡོ ཡོ ཡོ མ རེ དེ ལེ ལེ གེ དེ བ ཅེ ཚེ ན གེ རེ རང ལ ཐ ད ཡོང བབ དེན ཅ མེ བ ད ར ལོ སོམ ཅུ སོ ཅེ རེ ད ཝ ན ང བ ར ལ གེ མིན དུ གེ
3: ཞོགས ནས ཁྱེད རང གི ང ཁྱོན ཟོ ན ཆེ ལོ དེ ན ང ཅུམ ཅེ ཐོ མིན དུ སུང ཝར བེ ཡང ན ང ཕོ ལེན ཆེ ཅུ སུ ཛ ང ཅེ ཐོ མ རི གོང གུ དགེ ལ
2: ཕོ ལེན སུ ཝར བེ ཨ
3: དེ ཁྱེད རང གི ཁིང མེ བེ ཁྱེད རང གི ཁྱེད རང གི ཁྱེད རང གི ཁྱེད རང གི ཁྱེད
2: རང གི ཁྱེད རང གི
3: 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
2: 나 샤샤 살도 마셔 고네. 본래 먹고 드리지 없이. 통도랑게 소매된 후섭셰셰. 강부디 요토치가 인스에서. 라는 줄 나디 유배. 많이 도와라. 섭슈쟁이.
3: 디키란다 좋아요 말이.
2: 좋아 매우 시그리베.
3: 키란 꿀로나 말이. 네 키란 그러와 추수 담비스로 쓰는 기. 키란 게 나 유민도라. 네 레게 골레수 말이. 키란 게 킹민도. 나 토부도야 가비큐님에. 你 a 球 i 年 e 搞不起 o m a r i Kiranga Kala let them do my gibs on gory. Kiranga say worry, not to do the Galekaze, you marry. Come with the late Dahshi Chunia Tabai Kiran de Katsu knew you. Chazania, come with the Katsuzen, you are, you make Kiranga some shit to marry.강의선생님께디키라나를지뉴요말이키라공부시다니가타부도뉴게뉴유베게뉴요말봐보고춘주지인내뉴마이캡시르베니가키라를슈뉴르베슈뉴미도그날의쇼비인내나수수탁주치송구리럽지가시오래딜레마생그리다리에다리년내주탁주토도그날의앞에산채디리그날토르댑나문아래김제쳐康美两个人约桥，去让丁文那些修大大的，他给送马人了，他给是哪马人？

0: 야주.
1: 저스 패게리. 어, 나. 개미. 미야 교수다.
2: 쉬쉬.
1: 장태러 니스케 하여 말봐. 특히 리샤샤게 나 기타지 무야로스기.
2: 좀 세시에 뭐 좀.
1: 세마 좀.
0: 얘 루인다. 바이바이.

0: 지.
1: 오지, 간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쇼디, 네 팀바 갈래도 와. 기기 좀아. 땅아랑스 개버자. 토가저디 우천기.
1: 발람라. 키나니라게 니메워 기치우단자와 하장게 제부도. 뒤즈니진한테 왜 레기진이라. 나라 철도 학도자외 파마니나주. 제리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 토나나 초주 뇽토브나 뒤도도면가로 고수로 딱제나다 뒤주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마 약수디

0: 람소르 투 예베 긍중티 덴지 남게키 싱포르 소한이 교부의 닭배 싱포르직 제딩니 신전 딤주 제바탕 유린 촉수 겸니 시감 당지 더돈 디카르 락셰디 제제디 신공 두어탕 잠살 레마 제바규 신의 법에 수습다투 싱포르 소외 내림만 교체 신공 투규니 심류 최시원도 제내식이나 락시바치기 락제 토멘란 다시 죄사시 경이 싱포르치 섭두 체렘부탕 슈제뇽보 샤브라체부체 용미티 락시베 믹시탕 락바케초라 라류베 망타나 서버탕 뇽타나 투버체기 테레헨게기 소르세 괴바자마세 로마냠 용속조 제베 준다르탕 곰디땡땡그 싱고주웨 규림나
1: 신기 바와시 응어보르 교로웨 라소 응어
0: 대지 남게치 송뉴구르 체니 낙습디탕 수준 낙제라 지구르 슈루 응연바르체

피가 랩두지. 계시 김동 표시되 사대 시베키 이긴 주시대 인체 저유기 차세니 벨루티의 중외 루주기 전대 이제시 인세 표시할로 어수 내베 저유종 흉주 종조대 강리타 낙제기 돈베 조롱티 신겐 용외 모자라 망부 뒤유 디게 저유어 처 법착수기 특가제디 리주타 투지 소화제라 외동초외 세트신부 모자라 망부 뒤 대나 저유기 냠대시 루주 믹세젠기 차세유 쇼바 흉주 총재 양젠키 리부켄니 총재 신난토 오체토와규 디리니 믹세지 되저시 인디 종무 최준기 쇼바 정김진 전부로 용주제라 더동 콩정니기 쇠베 차세 산대 예베 저와드 차세난 창괴베 오제탕 우지 삼로 고급 양젠기 셈낭 아사니 오체 쇠바탕 약쇠 텐주고나 신년 도탕 조완니 좀키 저유 차세 소토바 삼로코 차세기 민티르 시균식 여바데 탱아리키 오제 시리 민티 톱지 시에수유 저유 쿠도 낙제 캡자치와탕 낙셉도 렁충기 세리 망부유 지그탕 약할 낙셉도 내디 미남기 민시에바탕 미신베 rikin wu zai tida. Ximur dupji, dhe tang nyamdu zowa tang. Zowa gyurim na, cuisi kalamin zawa. Tiyang makku tata tang zawa, ming tida ra topsi, xie su yang yu.

0: nangla lo ji gong zhong tang dong li zhe me be yang jian ki jun su quan ge quan ne guo ren nang gong se su ju zhe be cai che ti qie niu te ren nang ni gan dan wan ni nie di cha wei lo ma yin ba tang zhe yu ce gui ji ni wei lo ma che be ye tu ji gong dao de gen xin wan na du ju cha wei lo ma ti da ye tu su
1: 杨千奇清安年咋切不行言行杨千奇没事擦些说完了日记我这里忙不切求个月文家那天忙做出朝为罗马水被擦些抓起水了女人起的月经人中的能清汤趁起来忙不对月界些水军说到你朝为罗马的个要学了这个人滚个干面面子啊压个宁根登高人宁根当呢推西里亚撒亚有人
0: 中午确诊堂关注新年难了哩。果然能立即关注起牛天堂，你敢当为朝为老马，牛为热度穿呢？公司都前边那么通为，心眼点被擦下了锐角。 점주 쇼르시
2: 코니 고유메 쪽발 큐루
0: 콘튜티야 녀숨 맞게 봐 푸동 제니 양천아 채트로 제 콘튜리 바세지 진다 바라야 고라르 용데 티중 제니 샤도 버서 양천아 차세 소로 제 고래는 축잠진 축부차. 권준치 저유치 조왕 엄마티 용토치 양젠치 차세 링니 저지체 진니 차외 엄마 수주탕 직슈니 쇼바 최신의 꼭배 배제탕 꼭송라 수주지 배제 십시 두바탕 제주 사치 냠도 제배 무지 춥지

0: 차차라 도와 신비. 수조토 메도 미롱웨 메나시. 차세소당 뜻된도 카루. 저유웨 세리르 제통탄 가신 치루 듀유. 미신체는 무엇이 깨끗이 축구와 탕 대나 박샤루 대지 대두니 루 양젠키 최준께 당니 추멍유체는 무엇이 깨끗이 각자이 진니 대두 라보 마작바타 니니 대 깜부 마작바 체디 대두 가르부식 착바 체교비 럽자체 대지 차탕 네티 이름하십시 독점룩니 초와체로 동글 대네 자우일로만 깜보 십시순에 룩괴부탕 첩지 쭉쭉 동괴시 캄바테나 리기응오체기 지심지킹 뉴욕진체위 특제메라 면주로 퇴바야 메발 싱아르덴베 차세직 미덥기 철업주 렉발쇼시 태양 저유웨 법착쇼탕 메심 규슈기 천둥시기 랑바 춥수기 차세 수조강 샴 제완 대신시 주지 체외 능민념 좀기 뒤산티 테마르샤 타자 차세디 응아송 죄고 작점 용어 세대 내법례 전에 저유에 꼰주는 내린 슈외 심세수 교유 Karmunji nian sa se na. Jaya thang, riki ngu zai ki ruchun dhubu zang ma se. Haksam karpu nilin shu da ngun bar che. Ga dion thang, nangmin nyam zong gup. Sa se ni, su jo ting tu me du mi rung we se ri chi ki. Nangmin na, tab gur tu dhe dhe, zung mi mi thang. Sa se ki chi sim chu. Ga ni bion che ki zewa, se tur cha chik sin tu nyam tu ne be. Pab chak shu thang. Mesim Gushuki, Nambasik, Namshu Suchu. Nedo Nishangalo, Tase Suzeti, Nursu, the Yu Zong Rimbe, Numiri Neshushak, Sabzu Rinchinki, Minshunachu. Minshunachu Pate Tony, Saneki, Suju Saduti, Yuju Vela Zeki, Mixerin Tangubaza Mase, Jilu Nangjita, Miriki Lotin Dubata, Sove Tissim Tumbe, Sadushim Se, Nursu Rinne Songyupta, Gunzin Chebe, Malana Chupasu. Tuti Nesu. 所当得点多靠位擦塞提则于为军塞西藏马塞则于其人业成家的车技举世开心系统群内女美人业学下了孙叔三八西江内语有目别动吧这边没到三七级学所内点年擦图语 총습 타격이 급하 진폐 렉소치 디카르니 도치함의 포유이나 미름망부 터수기 김시장이 된티지미 용 변종이 되나 나타내 포유시 진비수주이
1: 세당 렌베 류조나나 대당나 편버치
2: 我们今天建议，小组军长去建议嘛。我同家的你自己的。苏木尔江大那亚的呢，他讲的坚持不起来，他把多人一个苏木尔那组的呢，江大那亚的呢，另外一个呢坚持不起来的。今天你的身体不错，都刘江那我拍照。
3: 陆塘军别塞军的电塘局电铃营。马上就军的呢，俺们在打工，在农地里俺们菜刀全部就，等下的觉得别全部新鲜了一下。
4: 地拉苦养别生康的电塘局种子营。
3: 大龙啊，大我这几天呢，那是生康苦养过，把养过家的也全部新鲜了一下。
4: 你那内部就那生百分之几不多。
3: 三百几不中了，叫我搞的这个呢，领队用的，三元那个、中元那个、多元那个，菜人不觉得卡车小就得下。
1: 电话嘛对，给我素养呢，汤不穷了，天天。

0: 하바지
1: 스몰 인제 공감상 탄다닌 공기에 남신원의 쇼인 챙근출라
2: 차부충와 법규 최장창 니슈네 구파라 메르쿵칼라 차부충와 법규 최장창 출구네 듄파라
3: 삼투제라 차부충와 법네 짐신 차분증와 법규 최장창 출구네 개파라
4: 사가 차부충와 법규 최장창 출구네 나파라
5: 캄바르 차부충와 법규 최장창 출구네 시파라
6: 캉마르라 차부충와 법규 최장창 출구네 투파라
7: 내동슈라 차부충와 법규 최장창 이석지네 중니파라
8: 렌제라 차부충와 법규 최장창 이석지네 투파라
9: 소메라 차부충와 법규 최장창 출구네 투파라
10: 저기입슈라 차부충와 법규 최장창 이석송네 중니파라
11: 보종라 차부충와 법규 최장창 이석송네 조송파라
12: 메도라 차부충와 법네 짐신 차분증와 법규 최장창 이석류네 줄구파라
13: 커룹추라 차부충와 법규 최장창 줄구네 주파라
14: 마르캄라 차부충와 법네 짐신 차분증와 법규 최장창 줄구네 주파라
15: 루치라 차부충와 법규 최장창 줄구네 개파라
16: 스르니추라 차부충와 법규 최장창 줄구네 숨파라
17: Larir, Chabun Jingwa Babne Jimshin, Chabuchungwa Babgyu, Chodang Chang Chushine, Sumpar.
18: Nimar, Chabusimsin Babne Jimshin, Nam Tibgyu, Chodang Chang Chungne, Sipar.
19: Garzongla,
20: Chimbu Mangbukorgyu, Chodang Chang Churgune, Chupar.
21: Bushingla, Chabuchungwa Babgyu, Chodang Chang Churgune, Chupar.
22: Chochinla, Chabusimsin Babgyu, Chodang Chang Chungine, Sumpar.
1: 티네 티민 총당 총대 카기는 신원데 쓰러나 샴라제낭 총기르 카기는 신원데 쓰러나
23: 죽도 조멘지 칸키 로드 쇼인 티르니 변데 제베 체직 제서변바 투다 남제 파디엔 닌캉 찜망코르 세무차도법 샤루탕 훈옥규라 차르깅오 노브창탕 창샤르 퀘투 룽진 코르시 퀘샤
1: 스몰힌지에 넘시응원드 슈차르
24: 아니 딘자 지잡 안이 창마 렁충 직부 체급 최단계 시작하지 르기 차부법 조치기 디리지제가 다 면수과가 좋아하면 요마지 뒤는 컹주스도 차유치가 좋아
25: Guda, ngan sti diya mi du, mo te nal zho.
24: Gela, tagi ngan su kanku di nal ma diya ka re.
25: Namsi ngon da diya bi na, tirin cha cha pu ya di xa. Kanku di, choro nal yu bada, xo nyi, yang sa wu yu za, ri ri tun ya gi, nyinga chenpu shi ra yu ri.
24: Da chen na ngan su kanku di na diya na yung ma ri be.
25: Yung ma ri, ri ri ni choro na yu gu yu za, 차자르 퍼보다 강강슈어 속의 인체제 튕구여지 더도 지단 버진다 두수 제베 추로 튕구지 리주 튕베거 추로다 님도 튕보다 육수 채와 뒤지 툰두 나러러 리주 버진 추로다 냠도 두주구여자 치소 유노다 메조 조준러 뉴스 챔부 튕구지 계시 리주 튕베기나 한국디 키주규 땡기지 야다미도 깨디 가르도 아
24: 日日準備地址他主給也找不出地址準備給一下我是給我朋友找的日日久久點不贏了陪頭馬地給啦我是羅曼主要卡著日日久呀給我送的陪頭馬地
25: 회조스디 샤슈 지디 촐템비나 녜네 쳇디 앙사 쳬우다 녜 카바나로네 디 로교 쳬바 사진냠주 쳬비 제자 만조 녜가 쳬비기나 뉴르교 뜻디미네 람사 깨바 용구지
24: 겔라 쳬너리 르교 사진 만조로조
25: 용마디 서시다 넘시르 대제 넘시리 공기 협자 쳬베 문다다고지 오즈미와 삼베 삼데네 키규요 말다
24: Rirugi nuchile yuichi, shamgi tuinjian kaliya tona chigui. Namshi yungun da dawa, chui zhusa xido chiba. Yagu nian, yagu dian na, nian gili yu tu guri. Xiezi dianzu kien sung el.

0: 당하란 되게 볼로 대두 잠바 제단 망체기 되루 대기율 당하란 소자가 쉬는 전형식으로 보디 대기율 이게 되죠 봐. 다 들은 거상 가랑 가슈 지야 되다. 우리 인 봐서 봐. 다 우리 인 봐서 가랑
1: 소스. 그러니까 우리 인 부지 원에 처음이 지금 원에 봐.
0: 제 제.
1: 예 지야기 버게 조심.
0: 어, 다 띵 가랑 있는 지금 띵이. 메시.
1: 글쎄. 다 저는 그러니까 어, 전풍 쓰고 봐. 다 지게
0: 개비.
1: 뒤로 와. 전풍 친 원에 숨빈다. 어, 볼로치야 제. 전초스.
0: 제 제 제.
1: 아니, 볼로초리스 다 장초스.
0: 제 제 제.
1: 강제 오면 데 봐. 초지 초지 숨고 봐.
0: 제 제 제.
1: 아, 글쎄. 다 되게 차상로 뒤규 내 정다 망부 채놈으셔 탄데 게라이크나 볼 망부데 루투 유기만 제르바
0: 제제 따디 강부 서루디 게디우잖에 타코 가레 티 작단 소르데가랑 소기 다스카람 게디우잖 바 예르 게브 용용은 게브 티 고라기 치탄 추바 티 메베서
1: 슈자
0: 타고 미 따죠 지 이내리 지제는 파데는 그 패기르선 문제하게 타 고라고 파 두두잖 바 양 조초난 대게 고르바
1: 따데
0: 그 디스유도잖 바 men korapa chitang ne sin te thombe so chigile
1: ta daska jam sin ngan su den chou su shu
0: ba
1: di tyu gyu kende gu du daska jam di che ju yin al xie ji be
0: no daska ran di chu de ba ngaran chu ta ngaran chu ti go go jo ba o di na lo la ke si chan ju so chen na
1: ne se
0: kang ba pa che jang je gang ju je chen na ko daska ran ji shu re di ge de ngaran chu ta ke si ti ne ti chi di pe ne chi ju ma re jao ju so ma re 수주고 거기 수주 어디 거나 수고 봐. 근데 수주 좀 봐. 계지 라고 봐. 두스탐 제대 제 봐. 라고 티스네. 간 대수리 다스가름. 그냥 라고 계지 방과 두스 자제 대 볼로 티스네. 그냥 다스가름 요 말에 있니. 거기스네. 라고 그 꿈 제대 봐.
1: 아. 그
0: 다스가름 수 말에.
1: 어
0: 두스레.
1: 딸 어 쇼초 수르 봐.
0: 너투스. 맞아. 라고 투부디.
1: 딱 디투 쇼르 봐.
0: 딱
1: 안데 제제 제 너고 지고
0: 봐. 지 말에 그 칸이스네. 라고 꿈 제 자대 봐.
1: 수고.
0: 어 로고 저거 콩 취비 소리 제. 지 말에.
1: 네세 안 개랑이랑 단단한 주 젠두나로로 볼로냐르세스 다 쿵초르스라 오디 토슈 첼리드왈
0: 제제제
1: 아니 오디 개랄이야야 데 강제스런데 냠주시아 케히나
0: 다 튀뉴도 스케듀 잠바 땅아랑은 샤스나 볼로치네 치야가부유 땅아랑 주 강백이 같이 야게스네 주지스 말에
1: 전초체
0: 전초단 주지스 말에 다디 진행하란 대 가버체
1: 네세게라 샤지즈와 수도알 마우스
0: 오 마우스 시파
1: 디크데레 아스윈나
0: 다디 볼로니스 루네스 거레
1: 데프가니
0: 데프가니 다가라
1: 당가라
0: 오 미지게 다 나랑 주 볼로 젠두지라 차샤면 되주곰 감 급주 담아 열바 감 급주 담아 대나로 미지게 볼로 데니루스나 오데 샤지즈와 수거레 다디 볼로디 양코 인지민지 강배 쇼고 말와 양 고보르슈네 집으로 와 다가라서 도주 쇼고로 와 오데 고보슈네 티쿠데 군인이 찍으로 와 폴로니에루스네 샤지즈 와스리
1: 네세케라 아니 고주 쇼와스 다즈 초먼 초스 쇼르
0: 바 오제제
1: 디컨델스유나
0: 고주 쇼와스나 다지기지 룩룩 녹소에 개죠 다가라서 요네 디소 판괴 소머레
1: 제제
0: 판괴 쇼스나 안 판괴 체스나 볼로디 데샤제 디네 미지게 쇼야 오테 쇼주 쇼와스네
1: 네세레세
0: 온데
1: 네세 다시는 어 글란스 트레젠도나 롤랴 신지부스다 재판 쇼르바 마르체다 세체선데 케라이나
0: 네세 단다 파도 초중 젠도 이내지 당가랑 소 샤우주 세스 말에 샤우주 세 이내지 이게 차선란다 마르체다 세지 간제 람죠
1: 네세 다시는 어 세체디 황파이 쇼르바
0: 어 네 황파이
1: 세체디 근데 세제 러이나라
0: 다 세제디 다 디스워레 디 나랑 주 간주제 양볼로 lakwe kaabya suni di chaya suna ta yang koo di su guri serje di jiri di jik chaya dine nga rang chu ta tangi kongli shubi na xin chan chu kaangba chi la dang jie o di la jik jiri ta dine polu su su kaangba mebe na di wala na zu wala mi shengi begya di wala ho zhe tiba jik yang jime na jik zuk su zu ji kya xe o di di jiri serje jiri ta gu kaang zu jie di xe warwa yang mambi dangba suru di chaya suna yang serje jiri
1: 마체는 홍파이 수마 마체는 남산 법규리 법규리 다디 거르티 접차지 거르 접대 자야 말이 카리스는 그 마체 제서는 배비 차브리 다다리 가랑수 제라티니 제단 주초 말이 마비 차브리 너 마체제 신백 다 대루 셴바기 종리 등으로 봐 그 아딘데 럽기스로 봐 네세 어 게스 다와스다 자쇠스
0: 嗯，对，他提供俺们去的成都芒果去了，他过一天俺们去先去吧，西吧，也得这些，先去吧西边，俺们去先去吧左点，我领着这些人，然后现在他就请俺们把马子这就怎么办？俺先去呗，现在得打个主意。
1: 那是，他现在给俺看了，菠萝路呀，芒果是吧？俺这是他们吃个精选奖是吧？
0: 디토피아게
1: 저와
0: 있나? 就这个路比，他给路的怎么提卡上，所以烹饪怎么来？我听俺俺谈不的下。大哥，绿色经验是当别的兄弟俺听的，我那现在一般来说吧，他因为他的生育率对吧？我那成绩天然给学那些爆冷生育率对吧？不是也是那么做，我那行上也好多，但我是天天七六点是讲哎，我那行里生意工作，但俺做恰恰是那没短那么别给，不如成都的路怎么？他讲的是那小张修路吧？
1: 小张是吧？
0: 小张嘞，他又要炒多久嘞？
1: 明安那么要的，没短那么要的，没短那么要的。哦了，那短跟大长色的没合适呢。
0: 没竹节的，没竹节的。哦，没竹节的。啊，那那。没竹节的，对吧？但亚麻没几对怎么？因为我们现在把老古的，那点没结果的。哦，对，俺们说他牌子什么的？哦，对，俺们有的，因为我们讲过的。那是他，俺们说大长什么的？他摘了切的，没竹节就叫的。哦，对，结果怎么？俺们说他的大长价格多少的？俺们因为我们去看三百几老古的。
1: 啊，俺其中的呀，真是去米站去，是没开发开云南了。
0: 这个现在香蕉出手了，这个点呢，嗯，水果不咯？
1: 热了，
0: 都吃点什么呗？哦，都，都吃。俺就忙了个时候。哦，都吃就点什么？我提起单小厂了，提单家通嘛的。
1: 啊，那是，这里俺是，哦，成都提那了，退休单的出云南了，商停不是是吧？
0: 嗯，有嘛的。但俺厂最近他，俺厂是业余什么的，他最近他个家属呢？
1: 中南
0: 偏上去，是吧？印度在那几个，干嘛？地子就忙没说呢，像，爬出一万七就卡不了啊。嗯嗯。这车上干嘛？松就松就收不了，战斗的战没了，上半场打下半场。那是。但俺们说的吃个吃下说呢，冠军、季军、亚军，他的一切呢，俺他们你不送不收了。但俺们说他在三个他们去吃，他先把俺他们的你不的。
2: 전도집사배집대지난망체앙숨바대시바티제그로와다디는숨바대뛰어시도지마고앙숨바인이로와다시바대지난망체기디제리직주자가티아그중디직주자가티요소조지창성디제이래
3: 球迷，波鲁英巴，球迷，塔鲁巴，边裁，塔鲁巴，边裁，庚趣东瓦，铲球，庚趣东瓦，铲球，苏博，角球，苏博，角球。
2: 古祖修瓦，球门球。古祖修瓦，球门球。
3: 许库波罗，香蕉球。许库波罗，香蕉球。
2: 国修瓦，投球。
3: 国修瓦，投球。
2: 波罗尼尔切。 控球率。

내디니 차념 토제 갸중을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격 구시 디가르 컹리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초내 치와 탕 리규 비신 시륜냠내기 속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강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강니 숙제 다당 자외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리기 봉유 최내 숙도 체수 식시 양 조, 초비 사도 구도 협진. 갸중위리,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토, 양 치동 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숙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가르부 인신 소군의 아지 발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마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 더워 뒷부니 중이 발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장모 예차괴 뒤윤 더워 죽지 삼 이버타 주문실 경주 리자와 경주 기류 기재 지기 숨주 수왕을 쓴그유 로숨내 18 송류 경주 시내 날 숨부타 숲을 징채러 미 니학잠타 기재 지기 숨기내 18 승그유배 리기 봉부 최내 숙도 치슈시 권주 찬염 소유니 로니 슈삼지 浪过了点呢，强南这边狼牌多，羊忙不同之余。混着云朵，熊狼塔米林外砸当脱了，羊那国姑娘砸死亡，羊那偏嘴体力吃不消，再就是完。羊那胖子我们是有，隔壁古北拉通瓦达国通的对不他。 갑자기 뽀베 킹베 바우싱 제왕랑 범민 우루에 반냠 심메 양러 교수직내 초여 공시 유해진 교치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슈숨주 유해라 교치슈러 양갸리 개왕유 양러 쇼고 추구수성내 추통와타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年数前年对吧他三岁惨了拉两日过一年三六百错为空气行月江给年代儿几里松就言住个月吧他昆子着当样米色擦不起月体 云度如今年住个月别 昆州前面许多江南人物戏参与。彭九年，江个最最个学习时，昆州绿了陕西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去。云南那边我了，确实是这里是最先个咱们沟通的月。年个几位退休女秀与贵旅客，说下闲谈多呢。最近确实是这里给住咱们沟通不谈。中期这里我住咱们。 年纪几里十九岁，江气约束了七岁人，几里端着呢？该局牌就托别，行在还将有个月。江口座今年在当托旁个局个，每个吃过三了点呢，对出朗龙这边那不的，还将几千年搞完呢。
推举邱新狗强子当托一江洋米狗儿即将灭别帮不他你什么气米日经文的绝呢强子当你错那个恰经先别秘密隆冬的南洋江错经文的些呢强子当你混住恰色电视狗为极度点别清晰时混住第二一行第二擦龙穷他儿在当他实际的地年厕所一块儿盘密度块儿心月强当一设施前面托长的叠别索价忙过让人说是错儿旅行器与一狂赞南洋米酒馆龙吃东西秋季吃度可谓均他切密度信心器。

0: 교진다 교즈 가르쳐 오지
1: 이거예요 이거예요
0: 되다 레레스는 대장 습습치라 고중에 고다 다빠질라 되게 두서야 하고 겹쳐지지치라
1: 신서 암라 템상 무슨
0: 소소 근데 장로 럭큐니 띵미도
1: 동매 가봐 저기 봐
0: 저기 있다
1: 어지 냠이 좀 와
0: 님 가셔 지금도 좀 봐 저기
1: 레레스는 저서세 이제 봐 피고 와
0: 어지 가봐 겨 먹어다
2: 동매 좀 얘기해
0: 가봐게 먹어. 가봐게 먹는 거참 부럽다. 고중에
1: 신신스. 가봐게 음에 제 마이크나 락다 녀과
0: 먹어. 락다 먹어. 가게 신녀 먹어. 딜레스스 각 틀어라 니.
3: 동매 교아.
2: 언제니? 아샤. 아샤. 아샤.
3: 오.
2: 나 또 스타러치야. 니의 보모 뭐 저기서부터 깨가치.
3: 어제 당다 중년 배.
1: 전년이.
3: 동매. 된자라. 인지 서서치라. 와.
1: 아샤나 또 됨나.
3: 피게 레스 아마르 라 로데 용그레
1: 레스
3: 오야
1: 민달
3: 어 교아

0: 아메리카
1: 난저 직제 사바 시가페 봐. 그 수수위다.
0: 도전아.
1: 개요마시.
0: 그나저데 시게 참시라도 봐. 점링 공원교 이래 줘샤.
1: 딜레마 시가 돼.
0: 도전아. 됐다.
1: 앙다디 게자시라요시. 녜체네 키나즈 덴데 규모요시. 직제디 어제 핑부시라요르다.
0: 아레. 야우시라도.
1: 딩안즈 튼제 사바시.
0: 고쇼요 하나 알레쇼아. 직제디 가르침제 차이나.
1: 직제디 난즈 튼제 사바. 세계질럽시. 디 바르세브 겹투베 마세. 턴도 부다 범무 여와치. 바레 십제 체토시.
2: 바르 십제 체토지. 아레. 고쇼예 할라 당기 통제 친구도 저 가래라
1: 안레 디쇼감지 중국미 통제 친구께 가보여시 이내에 통제 친구께 비 턴도 침질로 요르다
0: 안레 잔년다 경조야고 장도 와
1: 제와라 다리 튼제 된조 견조로로 치부쇼
0: 하 터체나
1: 지금 제우마시
0: 여하 직제 된조 안쪽 녀딘 바이 이내 콘젝트텔라 딜리 키츠는 용거베
1: 콘젝트텔라 녀타 추구마시 선이키나조 지동다 투제나니에 손자 가면나다
2: 콘젝트의 콘게 타추마리 선이 지동 제손 가면난 질승기
0: 용아 선이 슈초치 도체라
1: 제만난 그 마시
2: 망레 아자 동메 아자 동메 갈사가 지도한다.
3: 네 담시면서 갔다 내지봐.
2: 어, 랑실립자 최주니다. 텐도 망시 친분예매 중부자 니체. 니네 네 주변 아자 같이죠. 터제나.
3: 레스쿠팀라 터제나.
2: 기린 아자랑 투자 갑시라 충. 어, 토격우결 어려 연지. 화사면간에 독시층아 단층에.
3: 알레 큐비 용가면주 여제 공세유 다리 직제 용아 용비
2: 알레 어리면주 여제기 추제 터부시라 여지 장무시에는 게낭르 로주장지리 추제 딘제 차아유 로주망스체 낭제체 야우여지 딘제체나 만주중구 최종말라 규제다야 텔레 편시라 터지
3: 니데스 규스메 이네 공스피게 야우촌 섬기
2: 아자 동메 얘 저거 가르 최고야 두네. 럭야치 아.
3: 영아.
2: 터제나. 워시. 조미 시킹이 단다 근제이.
3: 맥싱게. 아닌지를 와 된제. 나만 열었으기.
2: 아치, 드디어 양라. 아저 동매, 야, 대장이.
3: 용아,
2: 인다. 키라니 두 남야 디기 용시오. 매서 타기 용시오.
3: 야츠. 아라디, 관찰 문 먼저.
2: 장우시에는 아 아시안계 예배 제자를 티웨 가유 딜레시라게 가르여지
3: 제자
2: 비게 콘츠 창모 디브지베
3: 창모 디브지 워지 멍레 하이인 진안녀송할마대바 레이신 다시 주고지 무제 공수지리 진안녀송할에 시라가야가 하잉 좀 시라유바 랑게 싱그러봐
2: 젠더비야 녀조알레 여춘성기
3: 멍레장 아리낭담해봐

0: 안래 황비 남자 대지 제사배
1: 군주 주시 팀이 아저다 냠래지야 무튼 채였어 공신 남자 냠보다가 라다치 초유
0: 지샤
2: 기란 예수 봤센다 기세 남자데 아주 광한게 맞춰 제비는 녀케 린초 튼제디 왜
0: 저해
2: 지게 되고 있어라
0: 랑 주시드 서사송에 챙규지야 지게 최대 주주 사과 타마디 레면 도와
2: 투데나시 주식한 교제 도움치기
0: 쟤는 지샤

0: 야, 저글리.
1: 아저 안녕하세요.
2: 개요 마리.
3: 아지, 아리 좀 못하니. 아리 저글리 사라스마. 야저 아자.
0: 가져다라. 아자 좀 마시다. 아지.
4: 그대로 요바.
0: 캐슬립 다이. 야. 그 랑인다.
4: 돈돌아 다뉴베.
0: 아빠 친치슈.
4: 나 저글리 사야할까 추이. 아자. 재능아, 잼치면다. 워시. 아자란 게 가장 아까바겠지. 로봇이다 쓰도 된다 그래.
0: 워시. 안주 레공 직제 유규뉴 사비. 다와 니질 고용지. 이내 과간 자양 위비. 무관의 척진 탑샤디 무조 규리. 한 지게 할라 고표제 주샤. 견조 무제 레칭의 선자. 워시 자 유규리 삼치. 나의 제지 샨드도.
3: 왜? 아예. 장게 나다 아샤기 라제시도 로봇이다.
4: 무빈야야데 내주길 하도괴.
3: 탄도 내주든 제스리샤. 벤조 우린게 초진나 차브리. 무관에 줄루니 고르바. 이네 줄루니 바 뒤주는 것이라고 그러다. 럽지전 고르바. 계시 리제 조합이나 두개 조가나 샤고 제거르바. 딱방 못 잡고 싶다.
0: 다시 걸간 겸토비나 잘라리네 배주다스 매봐.
5: 왕지
3: 아시
5: 뚜리 뚜리 미만 우간 여마르베 봐.
3: 맞다다. 쇼쇼죠. 니야 섬을 거 여마르 섬좀 해. 뚜리 하인다 저 야가 요래. 장다 저 야가 요래. 야나가다 저 야가 요래.
5: 대시. 냐. 정말자 기유.
3: 가리 정말자서 그래. 딜랑 안 정말자니까 그래.
4: 뚜리. 아자. 심제 마치야. 니 텁시 단초. 지단체는 나다 용마시.
1: 왜? 하인. 게니게레 락제 규주시 그리세 티 저와서 안 고르다 나 좀 무단게 갸벼 체드치 용아 독치 랑게 장샹알라 제 치지치로 와 냥아 좀 무관기 이든세 베주린 세제 럽체조 용아 러디브치 지단한다 어마리
4: 쟤너 토제나 죽인다
3: 토제나 토제나
4: 기라니엘 차레나시
6: 용아 용아 가리피고
4: 야
3: 지게 왕라
6: 너 야구 출시야 되다 니문 가시지를 마치니 응한의 응위부단도 와 야 다다 대무소 응위 가장디 뉴뉴지를 믿고
3: 지게 왕라 진짜스리 다들 개인이클래 교주시하고 철로 출외 간손자 캐래 성문 물건을 무야가 용기쓰기 니야 로쪽에 무야야가 두수 은우신의 지그리 이내 가장 망을 따야요.

0: 남찬디 냠네 제알레 투쇼 주르생기 키랑게 미스제제 남찬디 릭툼 나닌 구제베
1: 맞제 맞어 쳔베 미창마 소소 레가 요리 디마제 남찬디 지급 슈라게 할지 제자 장게 긴케고 쳔다 녀 삼단차 남찬디 독십 제약 텔러 소소 긴케는 거지 와야 장 레가 시가죠
0: Listen.

0: Kazi, sim shui la.
1: Rangge jam hala ngo shing yubi.
0: Ngo shing me.
1: Waji, nye de gengze do.
0: Yao shi ra du, yu zhe gi nyam dan dian pishduwa.
1: Gabi yu ni yang sde ga shua.
0: Kazi, nga zu neng xin daba gale yam nye dian zu, sim shui la neng xin nao yibji de lo hua yu shi.
1: Rangge si na... I give you a little bit.
0: Mashi, Mashi, Nia, did you say, Meta? Cosetti, she.
1: Chop lampy.
0: Nia gets into shooty. Chops lashing Meta.
1: Hack away.
0: Washi, same shula. Could him halage? Go you soon yadi, Jimmy
1: Taxi. Quan Jimmy, Nia, shall you da?
0: 콩기 보모 춘추구드네 차간네 나제 촘브리스 코드추 제자 콩게
1: 당기랑 아송추 랑게 그러시죠
0: 어 콩예 총샤 자로 지는 삼추 제자 균도 제비인다
1: 아레 딘제 임지 워지 랑진 아뇨 총칸 요마즈베 용칸 맨저 요제 공스다 저와 근처 차브레
0: 나 진안 요소칸의 던제 탄도 광한을 내가 주고 있다.
1: 광한 마저 체육 공시.
0: 다시 허지 샘슈라 장게 싱기도와 피게 장게 무엇이라 주요시베.
1: 어메메메메메
0: 알레. 어 샘슈라. 니에 장을 계지지야치. 장게 지무디 나 어.
1: 지그리
0: 가르 지그리스
1: 니랑 올 때제 핑치 먹어봐 리무티 잠 할라 퓨쳐
0: 문에 집에 장게 처음만 올라
1: 나 처음란도 갑시다 왜
0: 샘슈라 샘슈라 장게 나 쇼부딘 제 치두 니에 장라 야주 근데 슬럽시
1: 나양 차기유다.
0: 알레. 첸두치. 가다가 저하 인게 조투베 쉬고 사무케 렌초.
1: 카덴츠 내위다.
0: 카덴츠 내위다.
1: 인다. 드리온 차브지. 창문에 칸 연구이다.
0: 용아, 상칸 렌초.
1: 야, 디렌시. 렌다체. 저.

0: 심플라. 어그 뉴라 좀 피해 되다. 가르쳐도 해. 미마우 든져도. 도가주게 미나. 눈이 디기다 덴바시리. 닌다 쇼가스 뭐 심부서지. 돈도 좋아 심비. 차스 뭐 통야여리.
1: 이미 마치 총가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춘기 튕기다 이르경 샥뒤 소기 진위 직도 되비 숨 직도 되비 내유식 인비 매균 튕라부휴
0: 아 대작의 미미딩에 지시유다
1: 기지식다 통수 니버라 주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라다 통치제기 문소봉도 통수 니베 계지각도 로기 귀람 기르기 테니 소식도 개가라 대작의 미미베 경에 마부유마세 자작의 내주 튕시 중재 승유대 대바 튕시
0: 네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데미도 마세 디친부민도 메균쇼양 체마 저톱디래야
1: 메균총티 대수디메그 계기 탑산낭 도놈 시규랑바 텐저망부 루이바시다 계기 힘도 윤도 주비 도놈 시규랑바 지기정 시담 강유바 힘도 계시 바케중나 시쇼니 지기 자탕 업주이 TNT기 바제시 딘저망부 시동다
2: 俺去 PC 上看呐，人家天天切我了，俺们谁具体切过不了？几所开车都点了就没肉。美军国军切罢了，几所用人都凶的，美军地下给都洗舍不得动。女性文员过谈，穷都动为子女，空都去不切些。现在马巴罗啊，女性没跑跑切土。

0: 기랑 돈다디 니 찍다 취업제 쇼시무도
1: 집제 사사구나
0: 다 겨우지
2: 老李
0: 지기 한라 나한테 돌아 해 쇼고
2: 왜 老李 야쇼
3: 지기 한라 칭포구의 총구중래 간에 가봐야겠지 서신 배출 단약이 줄로 강경이 쓰기 두사 마저 탱기 시동 삼샤
4: 아이 남자 능기 응응응 서로 싸바기 봐 조성 망고 당구로 봐 우간에 우빈 여금이 더 하답시 가려야 돼
3: 지겨 한라 우제 공시 마징염 두셔야 돼 아주 삼십 단에 야우도
4: 지수 시험고 마 공조 이치금도
3: 지겨 한라
4: 지수

0: 야주 아 리무디 토너 예사드 데데 가부시라 용거시
1: 기나스 니르 좀 다게 주고 오시
0: 오시 리무디 가서 제 봐
1: 알레 니 리무디 무제 제뉘메 리무치 니에디 제로스기
0: 힌키 마시 리무치 니다 나 집 메 봐
1: 딘데스리 겐유라 리무치 니에디 리무디 지진 지니지 제오스기 제잔 친아이 키랑 게가 요비
0: 샹게 니 야스기 러브로 지무디 인지 자치기
1: 차례 신다면나 나니 주구이
0: 어
2: 겐유라 나 로용괴도
1: 겐나모
2: 요
1: 지게 봐라
2: 저해 장대 같이 가는 봐
1: 알레 나 친나 겐유라라 지무디가 용비 키라라 슐로모초 공부초노모초
2: 지무디 근데 잡래
0: 알레 디녜 지무 점도네 통지 고부시라초 디강 포무디 아라니 포무충다 잡시라도 이네디 정야 지민도 탄데디 게갈레스
2: 되다 저해이 장게 된다 디테라 우주든지 기억래 삼성 큰 모초 드리니랑 창고셔 완주 용카 가지 되지면 차요 말이 제전 내가 광한 나념례지 삼등매 딜레 잡하로요
1: 지게 봐라 창고시는 네 광한 다 용카 념례지야라 뢰동 큰 진요매 녀저와라 용칸게 광한라 고급스제제 념례지야 주는 생기 디 용칸문에 세나 군구자원의 요마시
2: 먼저 던도 공림 챔버여리 장게 섬다야 뜻디다 주샤
1: 지게 봐라 냠네 제도메 니르송 마시 타부도 튼다지 니스네 차스 니마 기랑게 말이 해요 딘제스나네 니지진 제도 요 마시 니 흐르흐르 제자 기랑 공무소 수위 나 무지 자녀 지인라 니 북둔데 무지인 지게 봐라 녀저와라 키랑게가 이지나쇼 나 겐키 투녀지다 긴지유 녀지 나어
2: 제스 땡고 녀지디 창고셰비나 녀셈그나라 섬주 망자주 아 녀지텐조 로망고 신사지 녀면 녀지 차차차바 지그르다 이내 광한다 님네 시약 된다디 니에 초멍 보송 등기 근데 신내 가서 게니 클레로 봐 탄도 장강아 광한 지시게 된초 광한 원에 도쇼 유니지리 샤라 미갸링 부 무제 공스지리 샤 도시 하이 광한다 님네 체고 메디 마탄도 섬이 야고 등기
1: 도제나 지게 봐라
3: 부도단도 사동시마시 황포장비규로 키레 동자만고 조여지 록딘 서저다 쓰나 서저 추가레 서저 서여지 록지다 슝한준여지 만주 서바체나 로솜나로 포동기 멍시 죽지 퇴고 참고 체흐리 서바체나 만주 단도 준시비 黄浦藏龟托给三千的尼达有这个瓜拉马拉的迪纳区的有的托三叔给洛队所着吃着的祖中我不写大体作为我就他的追西边看的我老师不也有了普多的地所在的皮街起我的特列特街起为社会清晰给谁对不赢呢那么这样切的走迪纳就的大大的过去
2: 녀도스다듀 푸시르 마초첸섬게 푸시기 책제다 냠뇽을 떼비나 푸동래 시작에 하고 요리 단도 마초진에 망부지게 상해를 마초첸에 캡삼민도 섬게 요리 계세 안주 푸동로 마초지야 군디 담비나 마초진에 대외 용수 쪽으로 봐
4: 푸동단도 피게 조심에 강 손자 니에 재는 안주 대군디 당구리 마도 강고지 교 말이
2: 창매신세다 上海农水局原本的拆卸机中央的也配合要了吧。

0: 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王天， 감시해지 고기고 야구제겨 넘시 감시해지 고기고 야구제겨
1: 따라하셔야 이베
0: 넘시 감시해지 고기고 야구제겨
2: 답도니라 셈에 나제주디 점멍레 투츠
1: 마나 오스트베
2: 난다민도 고토 화메 공스타 냠레 체육자 도스터 느낌도 갑시도 뷰미 좀 낮에는 릴슨 것이도
1: 젠주 고시 디마랑 폭든 손상아 나이가 위험봐
2: 하잉 자이 초아 사시고 좀

0: 디레 더 독스나 조쿠시나다 지도 도치 탈고입 능시 교교는 용마리 그래도
1: 용아 가로디지 선자 죽은 요이
0: 니에테기 가로디지르 퇴바디 세비 키랑게 조쿠시자 쫑에리 빌레 리그베 시다시디 데피
1: 용아
0: 그래도
1: 야주
0: 디나 죽고루루비다 시다 니에메도디 쇠부카 쇠미도 아 띵지에주 키랑 가로다 문에 사부시 다소가

킹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근래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 차도코로 충무 향상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 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콜라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 지금

0: 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我们要去上海， 창고 셰비는 부시파샤 부도네 큰좀 지라바 차샤니 가면 제 인생이
1: 한데 고시기
0: 봐야
2: 네 도프다디 폭삼사디 밀파유칸에 임에다 김상 차긴다 좋아요 말을 승비 간다로즈 댐보다 더도 댄댄 채나 넘침 동은 교육 그래
1: 문에 여보세요 송아 인다 폭삼기 채도
3: 샤단이다 야
1: 샤단이다 인다
2: 샤단이다
4: 디니무데 심구이 태아르시도 진짜 토안기 잽도 데리 로드 샤오비 니에 캡쥐데 슈샤 디네 총지다 총우 소지 예유리 나도 샤르괴링네 샤르괴체베 푸동 사르비기 샤르괴디무디 마함 디네게 쑥쑥제 제셰게베니 제송코 니에 시부초스 콩게터도 십차고시라 시스와 하하시 나는오네 남타게니 쑥쑥다 베트 뭐라게 쳐스
5: 你哈哭给这松垮给上海了我那几东东垮给上海家钱不送咋三七卡些什么准有呀有把的送给腾都送都垮给年代大卡些丁三安呢上海九九国一起七差不里天最别准钱呢普通三比钱嘛差不多引进腾七七五送过多啊 Tando, Shanghai Mimage, Samlo Jinjuda, Logo Chitche, Kunda Yoksubeur Sungi. Tedan Chepchi Kongge, Chelsea Gorshevda, Chisoring Luda, Chomre Gorshevda, Masring Luris, Sigu Omari, Dini Chetabri, Chomreine, Chisoring Lul Sham Tishu Tur Sungi. Lutu Shaobingi Gamudi, Nayugu Sharatich, Kongge, Chelsea da, Chomre Sayadi. Nukung jikjo chiagi, nambada chata manja samchi le ma do. Jizo ringlu da, mazi ringlu yewa chiag chunda ma ri. Mazi ringlu le chersi yori la, jizo ringlu le chomri yor sungi. Gamyu de ngune, samlu tengri tengze re duga.
6: Gyurju dingsab da, pege gyur da na, shini zhugu kheju denbe jizo ringlu chasha rung tu ri. Ranglam rangka chi na, gyurju goye chiya la nu gi ri. Chesem shegi de na, chas yo ma ri.
7: 陆地小平高老地，俺做国家等国的，普通组织要我怎么投呢？都是有设备。七栋国家国际国际楼金沙土金级高速，陆地等小平给松县南沃铁，普通的车铺外头被配件装个车源。我跟你讲，配件一车都人民先刚刚车被能追呀，我用个有不着。啥叫人工特别晚开？普通给充电满了特别开了趟，开了满不行，你国的江苏当浙江说了，你不去不趟。
8: 满年头外，我这所小区来里开了太大，那个人上海一根筋开来了，觉得明白了，觉得明白了。

0: 샤야노다
1: 이에 디 가져오래
0: 미국 야자요
1: 허지 문에 꼬래도 와 허지 베시도메 허지
2: 왜 디디디디냐 하고요 냐 하고요 유교불러 봐 유교불러 되겠다
3: 샹사 샹사 디밍了 유교불러 삼아시 高尔夫波罗萨
2: 하지 상관 잡으래 왜 뜨다
3: 아
2: 사실 가치 못 된데 장지고대 뒤 유명도 게아 지만 안 내고 로바영 거아
4: 니한테 유교벌 겸니 거야 미도
2: 하지
4: 니에 그런 저 셰우 슝리에 칸사디 가치스 거리 총도 그 최묘다 더도 견게 샤야 내가 밤 치디 창 슝리에 칸나 탁주 셰우리 소디 중위 중추토기
3: 하지 여보세요 송아
2: 태양원에 내려 맞다. 화월총총기 내가 야구대 유사제 조용 수술공 조브래. 전화가 조용 말이야.
5: 태양, 지 기주 무제 디네디 토세랑 도와. 너게 요체. 니함 주다 배가샤.
2: 개주지다. 통계 매번 하지. 다 그래 봐.
4: 베스 도메.
2: 왜 나대지다. 나대지다.
4: 예, 되다 되다.
5: 朱德啊 你公司名提不起, 听说了八十几个。
3: 那朱德也是这种啊,
5: 我来。
6: 宋哦呀这是这是宋哎呀这是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这是宋哎呀 소리 가레스나 규주 고히 제비는 게마 돔조 대보다 규주 고히 제비는 중국민마 마홍바 탄들레 약체 유스 치워지
3: 태야 디카 쯤에 신규이베 상라 급상부치게지 퉁긴 상무 좀바 세세치기 요시
4: 최장 상해라 문세 총재한테 둘럼 첨부 요리 탄더 치게기 켈레다 우유가 망고지 중국 총변나 슈우유자 나란주 문세 셰프쇼 야호좀놈마도 콘좀마쇼치르다 최장님 한스게지 마조 공스디 清安 工作, who's a ship to do near Yila? Near Miguel's old day, Shanghai Nimdo. Piget, I had thee.
3: Mune, I was here somewhere.
2: Mashida, Mashida. Turn down on the shaking da, Mr. She. Shanghai in this house, Habra. Dakala, Chaki, which down for that? Lomso Shabra Sunda.
4: See, near Tasil Samchu. Nandan Shalamki, Shanghai says, I say, so don't can't you look? Near the Sangata, Chaget, how do you?
3: Kojonga,
2: Tagarda.
3: 对的祥子你看了拆给他的这都让我抱着的就说我去买了呗啊说的得说说了这的我那人都是人家多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0: 랑 짜디 타수 사부 쓰여도 와.
4: 쓰여도 가. 조명신. 됐다. 랑 솔로디 정신 안에 창조디래라 봐.
0: 그래.
4: 이내 니 솔로디 어른의 소유비다.
2: 없어.
4: 이거 없었어 그래. 캐나니 일찍 되다. 삼이군 예술의 수도. 니에 짜디 조라카 주제 유명 신경 유배.
6: 지태야. 조라카 주제 유명 다 유명. 간다 저 빅시그 락제. 샤워야 요마시. 샤치게 마주홍 좀이 시게 시고르바.
4: 세. 진짜들이 이내 너 가수치 말이야. 좀이시. 락차래 자기도. 얘랑 샤워. chomi xena ya jilu dos te dwa
0: me si da lak jing bura cha cha de ko chhe bju da nie ri lak je sab te zo lob chung che je thar su je sim chi yin
4: ta khre thar su je sim chi ur da rang nam jo ya us ra du sim chu ta khre ya ke ur da
0: ti di ing go chung
4: o ya de da chomi xin rang ge nie lang a su da nie ra xiao ta ri nie su lu di chu ri xi xi da dem ge nie su shua
7: 对的，那我来去点点面水就落地去啊。那都是你的，兄弟，你上水啊，偷偷看空没多。嗯。上街天阳的扎苏路的，可都是啊。那得说明不是呗？怎么有事？

0: ཁལེ ཁ ཆ ཆེབ རེ ཨ་ཅི ཆམང ལེ བེད ཨ་རེ དེ གུ ཛ་ པ་ ལ་ ལ་ ད་ ད་ ཆེ་ ཡ་གི ཐུ ཚུ ཁ པ་ ཡོ རེ རེ པ་ ཡ་
1: ཧེ ཨ་ 녀토니게 라게 날로 녀샤스기 라 이지로 녀베
2: 이 예바라 뉴자 마콘 심제시라도
1: 네
2: 콘로 따도 치니 아마도 요마시
1: 이네라 엄지 마르다 나즈 줘야디 제레가 엄지레 허르바
2: 이네 탄도 콩치르 저부치니 능미 고시 나파로제 콘라 나즈 줘라 제베 마치 탄도 따도 치우히 장경아 삼시치로
1: 닝도 이네라 탄데 공시 지게다고 소자 게르제가라 레그마구제 장게 타제우리 라이네 어리 뇨요라 나만 용차브리 나디에 유자 장 힘차에 대해 요르다 게시랑원에 라그발라라 다도 제가 주년이는 네 삼시 지토바 이네 루부 톱자디 젤치 탄도 같이 되니에 이명 한번 넘너 닝도 네원에 삼시 지토민도
2: 차더 잔 커드이네 섬규 공사다 뭘마도 매 가지나 코녀 발았다 전용아 케스네니 공사래 창마 탁주 제차 장경아 삼시 직마지 삼추 가인스네 장게 중국 인내라 경사원에 매봐 안주 중국 민원에 시에는 스스네 타가 가케지 요마시 케스 장원에 가 가부유네 마가고 마치로지 용두게
1: 영아 영아 세포마사 다디 고르켄 시에미
0: 디 어르네 낭제제베 네지리 디 네베 고고시소 고샤서 토르다 마르단 차요지 깡피샤서의 타라지 다득난 주시베 내가 나기 직제치레데 주피 만조탄도 뷰릭 튼제 총드레유 헨게스이다 딩아즈 통주 통지지 디날 통주줘야다 독시신배 토규 독시마레 맹급다 커보제여지 디네뱅원 내시에나 로디오제 비주단 초배마세 매영원 내시에네 답디오시라여지 만주다 냠내치니 맹강주영유배나네 다다맹강디 초대지서 당부들이 만주 용강 통제사업디게 첸대제게 내가 나를 비주다디 만주영원 내시에나 젠주시리샤라 긴지제리승기 내리니 서중매 마탄 배마체 닌다 템솜 다가교아 고중에
2: 응응 하퀘스
0: 야
3: 암라 돈도 잘 내는 게 왜
0: 오지 하잉 랑 같이 가용 봐
3: 나키라는다가 용 지금 마스베 암라 기나 주면 강에 내도 관계 자 죄제 계제 선교기 선용을 차샤
0: 천대 쟁이 강서버 오지 랑게 인간 주면 강 숨고치 위에
3: 암라 시다 용강 타는 아주 공사 단념내 지고시 지도 레가 상마 녜겐 키고 유사 심고 제베 마세 돈도 디나 쇼고다
0: 부
3: 로
0: 창자 한라게 팀원이랑 삼자 뒤뉴였다 제자 지마레 지도 섭섭치라
3: 암라 대수님아 내 수시 세부 수요사 워시 탄다 창자 한라마다 진이 한라스러 혹시
0: 워시 리리리 진이 한라 진이 한라
3: 암라 Sendin jeng ne khan siya di mune jo chobish du chida chaya gi junshi yaqo chile siya.
0: Chida chaya jigo mo yinba zo u di mi sam chali nyam gurda. Yung khan ge tuanze gu buze zo u siya. Nganzo yu men gani lakze rikje sarchi chebe ma se lakze buze da menjo lakze tor dang guri sigo ri. Rangge shingi yuwe. Sendin jeng ne khan gordi ngada changchan han la woshi jingi han la ngini ge yuan zhang la da gis chika qingbin da.
3: 都是得对几个学来给送不得不是啊得当团练的我那对人签不懂啊到底下我们了既然送不送没我主意的
0: 我这还应让给妹的陈梦雷把那给他给我困难就给我送葬得不得不要马戏
3: Ale, chini yunga, namsa chi cho.
1: So yin ba, dos gu a, yung gu yu. Yung gu yu da, yung gu yu. Yung gu yu da wu. Yo, ha yi ri bo. Rangar chaga yung ba.
3: Ogla, manche yu shi. Amla ge kiran kusu yao me zang, su me shi ga pe tu ma ri gong che, nga che nga kya ga dan chunga.
1: Zi, be se to me. Ya, yung ya shu da, ya shu da. Zhou hui wun ne sem zi kui se shunga, ya yu su da.
3: Ogla, shu da.
1: Yung a yung a, ya du da, du da. Me di ge ngu ka zhu xin su, nye me ma ri ngu li ga xin gu.
3: He zi, ogla, zim nang ma shi, ma shu da.
1: Da di...
3: Ogla.
1: O.
3: ngui ka zui yime nye xie ma song
1: hoci ngui ma lin kuwa yung gure ngui ma lin mi no ngai me kyun ling me
3: ah si ma shu da ula din zhe nan yung du gui jie le amla jie ju ne kong le gen zhe nan jie kiran ge ngui di kong le pyun dak shi wa din zhe qie ne ngai qie de yong ba
1: yong a da qie na rang amla ya si da ore rang dos tya ne chu shlu
3: he zi u la tin zhe nang ma shi u la
1: da da da xi
4: ba la ma lo le yu ha yi rang ka jiang yong ba
3: 我是欧拉女子我看了随便给个用笔我是欧拉谈的来来罗列子大多几年有事我落地是团大现在见面的你也主意的
1: 亚洲啊

0: 하인 다바 대유무두게
1: 레레 자네 루부 토피아 티제 로요제 나 소낭다 메스 니엘 한 셰비 뭐
0: 아시 발라 키라이노 테다 쳔부딘제 나가 송고지 봐 니엘 소 로용고지 봐 다도 고소 근데도 엄지 할스도 샤쥬 남구도게
1: 아 말해 말해 말해 샤쥬 제공면 도와 샤쥬 마 제봐 메시지 메주 전 타르샤 조디 니엘스게 퍼스 대고 셰봐
0: 알레 쳔도 답이야 발라 나 다리 로용제 퍼스 대니이 칼라소야다 나래창마 녜낭다 보고 키랑 흘려제 녜스께 아
1: 제너라 유링 류대니엔 봐 오리 차르도 라님도 메베
0: 알레 공세레 망다 취제 영토야 민도
1: 레레 키라니 찬스 겹제 오츠루 고르 봐 다부지 기지 메베
0: 아즈바라니 년터날 토제만나다 단도조치시디 키랑고소지 고소디 샤다바스나 영두게 키랑지고시라 할치도 스테오 아지 발라 키랑고냐이네 셰라 당드나고다 얘기랑 셰라 접을수요 떴구나 지켜셔라.
1: 문진이시디 니데비 여시라 소샤. 카티다 좋아체베.
0: 좋아체사. 치주 초초 숨바 화빈 용주기 칸 토기 체비.
1: 용아, 쟤는 모르고 리치다.
2: 감사합니다.
3: 토지.
1: 지. 지게 放라.
3: 공감사.
1: 감사. 구유린 소화.
3: 슈다 슈다.
1: 공기는 뭐소? 단기 경기 시기 대제 배고스.
3: 오, 지. 정신 버다. 스미레데스 흥한네 스미레데스 토마니 에사바 치기 공스 친분의 용비 투림부터 담보 말레로 체어 삼주 다지디 심포지레샤 로 충에 가라 준 다지라 지
1: 지게 팡라 드려 버 쏜다
3: 슈다 슈다
1: 레스
3: 레스 도치다
1: 레스 터제나 Nani, ere chasha dupje first day new year. Gyanar duk slep daga, jige fangla kirang namda yao ting deshlor chisu.
3: Jige pshe lage, kharka du ting deshlor du, ngay kirang la thayaga shugu yin.
1: Nye hans ge jide, chenga macho chi nye song zang. Kepsa ka mama rab chaya di, nye mi yu zol she yu. Ore, tingwa ngan zu gongsi ne yisheng bao lo, namda ngi, 십지 니슈 수업이 지교 방락에 시유기리
3: 데비
1: 난초 공세 캡상 가마 말 안 쓰비 제장 예미 유조디 이성보 동거 총라 되야디
3: 이성보 동거 총라 된 투비이나 난초 캡상디 더 자차지브 오 디테일로 나원이 롭시시다 유 난초 튼제 이성보디 겐항원의 신은 대응을 중요해 지속 퇴세시리 디마세 다들 좀제 진송기 내술 대비이너 겐항기 루함디 송기 퇴세의 직배 나네 나저디 지지체를 내고리 겐항 창고시이너 마쇼공스 친부문 후지게 나다 기지체가 내중아
1: 지게 放라가매로 난 이시기 이내 예체너 공스 퇴세 디스 조디 관점 잠지의 성비 이내 아 정말다 니에 대해 공수 태소 믿겠습니다 대응함 세야디 마저 진얘기 정시리 제장아 화를 춤추러 로만 대배 냠용다 지게 방락의 퇴제 야오 팀제 유두 나나 주 냠래 댄태 야오 용 성비
3: 팀제 선장 나이 키란다 냠래 지도시라 유 이내 내 퇴시도 나 대가 죽는다 키나즈 공시 다유기 마제 마초체니 俺水公司从来蹲过一次，的确是钱没用哎。
1: 这个方那个还送过一枚年号盒子，你也自己检查。他的医生报跟我从不来蹲过去呢，马赛套了片剂，加去出橘子打病毒。前阵俺最马交钱年现在才过的，看那个钱呢，光喊一吨啊就肯这多。
3: 光喊一吨啊就。
4: 是的，叫我订这。生有卡斯卡内定多啊！
5: 让南庄的钱不见了大。
4: 既然是干什么有啥事，年底那地摊团来的，起码对人钱不多啊。
5: 这边，哦，永康南庄的，让个木头电器啊，可对了，工资那边钱不是给，大人起码呢，进步了多少几个嘞？
4: 可能那是。
3: 哦，公司的要有的，上海了。给这钱不要人，爹妈在公司的就都请不起。年前很多合适，我永康面具药企公司的杨梅去合适，咋办的？杨站呢？这站是哪些事？咋做些？
1: 广汉个地摊团来了，点点嘛叫起来。年前的杨梅去的孟西药企的身边，没事呢，几个放了起来的永康，早晚前呢，来的就不认识巧的。
3: 大结果嘛大，既然唱过秀，永康电影起来人不急的，还是要大，特别急，普通三百个搁不打起，等到从一次修呢，贵的全部打不着，一年，哼，确实人家的，一年俺做公司我那些呢，退在场嘛，叔叔新就三百七百嘛在，等到自然损失大的。
1: 这个方那个，现在就存在了，顶嘴顶嘴有段。年前的光汉个，他个东西，马叫钱生
3: 病。哦，年我呢，大大农民多。这个些啦，华中兄呢，骗不上的些，再闹干了，吃破眼睛的些。
5: 让个用那土当家生嘴的，肯定穷说。我晓得。
4: 天天请俺去让了，真不需要用币。
5: 呀，
4: 这个需要多少呢？据我托他们店内的做外卖送交企业的，很多托他们的销售主编是，店内了不论托他们的，每个的人家托他们，根据城市满足你们这个托他们，偏远城市的学校规制企业来送去的也是，偏远城市的开店时呢，从下个规划时算，农村没有电给的住宿企业的哩，没有电就不论交这些土白马菜，不住的落水中央县的这个是。有那套单日单人不够，从下个马脚开始忙单特别麻烦。工作有那特别忙啊，少交钱贴了，公司工作俺来那边给人钱都是。
5: 人家甚至做的从下级了，国内收入不多，有那套单给销售主要点吧？
4: 嗯，
5: 甚至的要多，年前呐，从下个老骨头吧。南站的看着出租里边人气啊，三国这边公司从头到。让给什么子去啊？
6: 他这个老金草呀，他还上不写个业。前两年学过的，先做车祸去蹲个业。你家上海屯来钱给这些狗就吃光了，现在给我很多钱呢。
0: 三哥恐怕给哪个按照上海屯来钱这些狗就吃的，这娃又被这些邻居去送给。你这兄弟怎么到餐厅有几件事忙过去代笔？给哪了做账去的的，开的。春节的，昨日老师外国忙过许多，间歇点做一些批的。年前能躺在上海屯来见个这些不久前辈巨人去，他把都老队屯来的，在救命在所来的，才脱不起来身体。嗯，躺在艰难的厂长单位呢，上海呢快点去在休息休息下。
6: 这下，其实东大南京前个天天先送啊，也不是这多，老不着现在很多得罪三百一百。嗯。
7: 这块土他们那些呢，你这些忙不是得病，屯来见给这些邻居家的，给后面上海边交片街屯边热娃子哩，全部都给餐厅用起呢。这块土他们给牛早屯过不得，还苦哩。
6: 他个哩也不是那些事，都是在对老家村这些家全部是那菜下，给我老子吃的，每顿住的卡点不钱要了吧？说来吃些呢，从这边交片街大家给吃些。就做起来。 吞了这些力气的吞在这些力气下的开机那个吞进去的你也才能拉不着车现在有些多路的力气前面车芒果汤有几个什么的他的爹你也看着是我是东西的天主上我起来的家你也拉不着吧车长一十七百够了你把都我有个内住的吞进一十七百的开车不着他的开了芒果机了所以开车的车主人心态有着
8: 20丁色切比呢，新的吞了个这些力气车的，吞这个这些力气车给吞人的哈苦的。
0: 哎呀，这里个路真太个伤心个耶，路真车。加拉皮欧。加拉皮欧。
6: 哎呀，叫啊！加拉皮欧。哎呀，叫啊。
0: 加拉皮欧。
6: 哎呀，梦的。干啥
0: 啦？忙些有劲。
6: 你也能给他们老子了，那也干么事啊？就这个吧，让用不通咱，俺喊上你的。

0: 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情。我们要去做一件事 어레 두근 양부터게 제두고야.
1: 아지, 됐다. 다리마도 제마티를 재매요.
0: 용아, 상경하다. 가르쳐 내지 봐.
1: 됐다. 랑실랩자 니다. 아람암 시덤 간고.
2: 레스, 구셔도 쉬아.
1: 야쇼.
0: 쉬다, 된다 하루유.
1: 디남장의 주구이. 니다시다. 도즈네 쓰그쓰그 시야도.
0: 가부딘 제치야. 남장 가자 좀.
1: 아, 제 가부치 와 줘. 안주 계급 탄다. 냠제게 조가 원조 제배. 게마변 조가 지테 말하다 뒤뒤 제사브리. 디토네. 안주 뒤럽 데 레버. 춘구 열다.
0: 생기 세다 시. 티야. 상계 신규배. 능인 안주 중국 용기. GDP 기 튕게 링타 점리 용네 앙주지샤 어다두나 가주 용유메 장기 신규베 더중에 용유시 나 주게 거기에 그도 제승 부시
1: 디 남자 정 말이 나 주게 거기에 탄다 점리 게 원대 잘라티소 당리치 거리 된된 야야 죽다 남자데 나 게나러 로레다가 돈나 쳇비 공스디 총리샤조 경원천재샤 콘주튼재조 디수구튼재 이성보사시도 상모속착류토네 도린샤수샤 제일턴도 튼재신다의 유입자 니독십체비 공스디 진수체재다 촘르슴재디 레리직베나네 둔첼레유베마체 턴도조디 공스디 지겨팡락에 나다마도 냠내 식미에 송기 제사니에 이성바오디 마판 촘라드 디네마조 신예기 강다마고 충비이너 캡상 가수요 말해 란창내 토나신예 송자 니에지 욕말해
0: 김은 센세디 문에 돈에 싸우시리샤 게시디 야고 충비이너 게컴네 겨교 제배 마체 멍초에 가비 용구시 턴도 디가라 송내기 지자 야고 제토비이너 댄데 뒤람 첨부 욕다
3: 근제도 다리 소로리데 경도 근제 정도
2: 다리가 어른의 상하리 용도 샤쇼 카주 군시 남주 카도레냐 디나 용피 모네도 비부딘 제 차요 디 삼삼마치오 데미통 러싱 소나 세초르베
3: 세초도 저 칼람네 커도 피제 뜻대부 여부디 초 카사카네 원토그르다 상하이 탄대군의 셴은 규주고 이 띵습치야디 숙철시라 신요리 사과도 보통 살비다 꽃이 제야디 배차샤비나 담어똥가 제버낭시 겹쳐져제 시흉게 슈묵구제 되어왔다
2: 겐시라 니마다체는 당대키랑크 공주로호네이 항상고야 균도친샤
3: 아래 장기시에단체나 나팅을 레니 틱소리 쓰기여봐 다그리 나팅을 레니 틱소진제이 윤대젠다 첩시 계정 정말다 중국 앞서도 등라 첩시 계정 이배 마체 오늘에게 철구 계정지리샤 공개 유주고 예군디 당약 로고디 안주리 중재는 진행에 원바체 토부지 말이에

0: 딩에 쓰고 마지. 공무소 다들 감자지. 너제 표시야. 나가 저 쇼시. 그런 거 쓰나 내가 같이 된다. 노스.
1: 정민 씨.
2: 어. 태양 형대.
1: 됐을래. 됐을래.
2: 야.
1: 네. 쇼자 지디디 게비다.
2: 디. 네 아직 동네 줄다.
1: 영아. 전 아직 동네 지엔다.
2: 영아 영아.
1: 달래 씨.
2: 불래 아직다.
1: 아저 동매.
0: 그렇지. 용배.
1: 테스트래 테스트래. 야, 쇼샤 대유다.
3: 뭐지? 걔야. 멍리 롤랩스기.
1: 롤랩스다. 치스침데.
3: 고즈고스 내가다. 네수 가르도리. 나람 살거다.
1: 잔티 제후르도라. 페스 도메.
3: 하인데 숨 틈만이 꼬마셔라. 쇼. 이게 신경 안 쓰는 거.
1: 아차 아차. 아차. 나 추슬루다.
0: 쇼 아자스 유.
1: 啥事有？心不都不定冷了呗。让开俺阿家是冷呢，你让开这是冷的啊？姐，波啦，姐，你让波啦是冷。啥事那不会吧？这现在你不啦？
3: 车东你了吧？车东贵呢，是走路，俺路那边。
1: 妈的，多少股的？
3: 开几个？让开出去一动，年纪拿出名的话。俺去路那边，东贵呢是水灵干的。儿子，亲戚，工作的给是你这些年儿呗。
0: 舅舅。
3: 미팅 아차스도 와. 첩사다.
1: 저 춘샤.
3: 제대야. 귤은 무슨 뭐지 마. 감사합니다.
1: 멋있잖아. 개나리에다가 저랑자 용거 삼죠. 팀을 저랑 게 개개 제자. 나 지게 프로토스죠. 이내 이자 군세 좋아하시라도.
3: 진짜 마시다. 난 용어 저게 감이 제리. 이면 내서 마시다. 아지 친지. 디 팀을 저 하인 거 럽죠. 셰天양제. 디년 좀 모르다.
0: 아. 하네. 셰天양.
1: 아니.
0: 보셔라. 감사.
3: 예정은 내렸다.
4: 하이. 하이. 라시넬레스. 따따비아스.
5: 갈레스라 기브제제 셈츠요. 따따디에도 그 직도다.
4: 하이. 마샤. 디 니에다 마샤.
5: 마샤에.
0: 하이.
5: 장하자요 봐.
0: 조히다 마샤.
5: 야, 따치다.
4: 니에들샤. 야자.
5: 따야규.
0: 장하루는 이제 그지래. 서기서기지 미턴지 쪽조지.
5: 승마사 남자 십지라 주. 야자.
0: 뭐야 나 죽인다. 뭐라 쓰래?
5: 송이없이 뭐야 대기민도 야자.
0: 신이 야자. 장하인. 수 송이브리스. 나랑 소개업지 지르다. 예미디 소개업유유. 아, 소개업지 이게 내 조갈라브래. 소개업지 지르자 가래. 가자브래. 라는 내 조갈라서.
5: 거주의 티업지.
0: 거주의 티업지스. 에, 언니 저와 가리미 라가 양가주시다.
5: 어, 저보시.
0: 가로이. 가로에.
5: 마시. 표미 저보시.
0: 가로스고리.
6: 예. 예. 예. 예.
0: 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7: 오야, 드린다 집에 님들 마고다 남에 댐제 재고 조교 시키 좀 부디. 나래 스치 이승기. 나 댐제 재고 조교 봐. 다양이. 드린기 댐제데 고조 망고 스페샤. 제자 마베 대결 가면 망고 치송야 유기지. 제는 안주 깨부디 마바 휴이.
8: 터잖아 주인. 네, 간이 빈지 서다. 충두 내년보 창론 조배 빈조조. 디리 마다 동맥이 닌지 제고 수바 토제나 주인 창 토제나
7: 디리 나다 마베 디리 제고 빈 얘기 고르 창마 인가메 토제나 주인
9: 뭐 힙치 하도
0: 디튼다 마리

0: 타드다. 잡으러 챈트리. 라부청 열샤. 미범을 라부청 문제도 잠시 내요 말스 거리.
1: 셰天阳.
0: 셰셰 갈러 봐.
1: 셰天阳.
0: 어찌? 장게 너무 멋진 게 유배.
1: 랑게 추치심기 지금 하고기.
0: 어찌? 팀원 지금 넘제 범어다 쳐버 군유유. 팀이 지금 넘제 범어다 쳐버 거부팀 당고 있다. 말하니 통유 여러배. 어찌 저매도? 잘해도.
1: 네 가스랴.
0: 前站的 가치가용바.
1: 前站的 가치가용바.
0: 我爹哦，我哦。
1: 这下，我让你落西落着钱不？你还冤枉我穷，让艰难可对落用吧？
0: 落来钱不是轻松，梦里个人想不中哎。你讲
1: 你这娃吃啥么穷？前头人怕二姐老娘一辈。
0: 老妹，我上海的姐姐来对起我生病，你看到我在麻将公司做弊，还是给起啥？
1: 还是给起。

0: 你汉斯给几岁啊？给，我在马家公司做兵。
1: 汉斯给几？
0: 嗯。
1: 明天我奶走不多啊。
0: 提来这个接了药嘞。今晚俺谢天阳上海给我在客房拿了，干炸鱼呗，没是天天吃嘞。
1: 那不然就对，让大海英穷学人，让奶奶干炸穷人。
0: 喂，他的俺大海英。我那娘们今年一，开始退休以后呢，人工在打起个耍。
1: 已经用过的。
0: 一年个三五十吨的，让退休有几码的，快点了让拆迁拆不掉不得事个。
1: 看来拆迁拆不掉吧，拆不掉不贴不起来的。
0: 我还有钱还多，我让做老早些老忙我住过的，我让最难的，现在他做外面白了几年了呢，让穷学吃下，让老百姓年纪，现在下午几年肯定是吃不了啊。
1: 呵呵，搿不清楚。
0: 我的。你也去吃什么？今天白酒蛋糕又不让给跟着新疆。
1: 那不然爹对你打个白酒蛋糕了吧？
0: 赵梅，让啊，是不小雨就买吧。
1: 三门口就买东，虽然是不小些事。
0: 你还欠那银子买的生的。我的，今晚你公司的皮鞋要单独借，啥都打起诉呢。你要买这东西，让店吃不住。天天朝前面的卡机改档机，然后让电器修理，跟着到。
1: 用啊用啊用啊！天天让给些什么？
0: 你还嫌皮？你还给加了一千么多哎？
1: 老早的个奶奶已经去学的了。
0: 啊，这让给俺女婿天天买着的。俺爹杨姐早了的，姑娘也是穷了三处。一年让爹
1: 俺，干了菜个用芝麻呗。
0: 干了菜个哎。
1: 嗯嗯。
0: 这个球，先猜头球哎！
1: 猜头球，
0: 猜头球哎！
1: 嗯
0: 嗯，嗯，等几天打，下周给你的嘛是吧？听这有嘛的？让大姐呢，说穷查下。
1: 钱都让学的，我说的差不多。
0: 嘛他嘞，嘛他嘞，俺能吸过嘞。这大秋节，我参加了去。不行了，下来弄个鱼呗。
2: 弄就这个，
0: 我晒啥？
2: 啊对。
0: 老板，还用过吧多？
3: 嗯。何子。人还加了用吧？
0: 对的，你也难吃哦。
3: 那么站这些的吃完嘛是的，年三十吧退休过手，没事呢，中路是送着我的。你家叫明星的阿家强子给有咱吃完些啥多？
0: 还好说，吃完没多。我哩，强子过的些咱，你也同他吃些嗦。人不要些客气个啊。哼，喂，人家亲戚刚在当家下呗。
3: 没事。上个出面的个马生的用的个，亲戚个生个子，我来看见我吃啥穷啊？
2: 海英，那个姓马的，亲戚个是侬，那个名旁边那块人是不是？大姐马吃饭心思的。喂，旁边的人输了啊？
3: 不是够的，就多差了。
2: 我当时也是够的，等到上个名旁边，顶着才好吃来的。开始天个马生的白的吃不吃？让常过休息。
0: 然后呢？
3: 眼睛还是要睡。参谋长是谁？年轻人是谁？我们点名了徐山山子，认不出你是？隔壁去了，可对你土多啊！
2: 哼，我三个几个从哪带兵呢？今晚让他跑没点，明天先马陪陪，你就是点点他吧。
3: 可得先马陪吧，让过了清楚，乖乖跟我睡。
2: 你木头让中介点人。
0: 海英，
3: 嗯。
0: 钱的啦，我那钱轻轻的搞不有呗，
3: 搞不有。没事，你也是那金州牌的最懂事的鱼，咱们还等过谁？
0: 哼，钱这数，
3: 可这数是，一年还这谁？
0: 对，金州牌的最懂了，也好叫嘞，那个今天是谁买的？
3: 大弟些，今晚你得给我买水啊，擦擦擦不得。
0: 我嘞。那么长官的，没晓得吃啥开米多，一年生意啥大话算账，俺俩最同济钱，干了日休钱我嘞。本着俺俩你，恰恰全部是猪头么多的， 남자한테 잘해 그래.
3: 용아. 심지 처음 마시. 나도 요 말다.
2: 아. 남자 그래. 남자 그래. 네 기라니로. 서유거지. 지라시로 제가.
0: 소소간 고수. 맞고 있다.
3: 소소간 고수. 게임이다.
0: 됐어, 됐어.
3: 다 하도 와.
4: 롭저초. 대리체지 제야디. 근무 총대 거리. 니자 근무 거리에 망고시다 요리. 니에체나 캐랑조 어디 가 봐 유기래. 대링 안주 조링 그 남배 터네. 나다 처음에 이게 근무 되게 따당 시기. 听说 처워들이야 가리 유네. 언니라 급제 진지거래. 영어도 게.
5: 영어.
4: 제 유배 납다 정마. 변조실에 장례리. 예전에 캔주 책동국지 계주급 등을 점리정 신기 근군 염리 거로 신기기래.
5: 신기.
4: 계주급 등에 타파 로셰나. 타원 그 근군 총무라. 야제 니리 니동네. 니동부터 차브리. 책동국지 계주급군에 지빈 그 근군 총무라. 야제 조주부터 차여리. 근군 총무라 염리 조야 가리나. 자외 규진디 근군 총무라. 허브디 망고치 마저 지니에게 원바치야디 노장치에브지 나티응원치게게 우강글래가 신이 통유유 미디 어리 근구구톰라 유구유 칭부티에베급라 소수 근구종비인쓰기 니야 용제하리인티비 미디가 치게게 미카시에게 무비야제 마저치고리 계시 점리릉시기 근구냠니 종비이나 콘주남산 소수 근구디 종구요리 용제하리 무관계 콘주 폴런티고리 무관계 수소 경구 포그리 썸고여러바 다원어 콘주 암자제 수수 경구 좀비나 탐의 중재 가르튼고리
5: 자다스리
0: 서리
4: 타그리 경구 총대 자다 사사바디그리
1: 겐슈라가 수부 타그라시 미길게 경구 뉴디 구급 삼시 체야디 개침시라시 만주 다제 제비 지빈을 찾아서 지시마저기 근원여촌디 갸지 둔주심기 어레레 당능시 갸지 톱승고지 이내 어레 지시마저치아디 카치무니리기 당구디 겐주티브지 어레 찾아서이나 민창매 겐주뉴지 디당의 겐주다 규노의 겐주 모제 겐주 간다 뇨년 망고시라 여지 제장 겐주티브지디 마저기 용콩된부치 세초지 텅도니부디 이륜왕주기 탭스사 지시 이륜왕주기 탭스 자가 된다 디네 직조 체제 창마뇨 주시 딘제 체는 년거 총을 단 토지 이네 다른가 상해 로연제 항상 상해니 근군녀 총체를 차서 우시도 와 창매 방지제녀 총치
4: 다가리 안주 상해니 근군 유튜브라기 튕이게 주미 듄 템베셰브리 유튜브라기리레 고무 숨주리 이내 미카지게 유튜브 라길 된제 캡상 서지제 구림 직배 라기 줄라 가조 제송 거래 괌 송동 제도와
6: 아 몰로네
4: 현재 지지겠다 캡상 가조 서거래 덥줄도 와 오늘 항상 야라리
1: 당시 캡상 덥줄 거시자 예 비주 미세시 텐스죠 찰스 방치 어제 로규토 커블리니제모 접치쇼 체치시 칭동국 규조군러러 미디 정세 진쇼게 도수 남비 고고루지기 추년 시암시 다와두인구 투지나러 보스두인기 마저현 치시 루지 체제 닌다 미디 지제나러 조라 치니 생조거시
6: 아무로
1: 키랑 사무 항상 중에 다그시 가장디 급디 두용원의 시에는 원의 항상 고야치시 이내 로지메 다와 개변나 방치게 수수급디부 용자 체비 내주디 도스니디 티링강아랑주 주둥디다 믹스에 저와 개요마시 이내 마주와 진예 된주 삼루 캐주와 상모 잡부잡시 콘주 마주와 체비에 급러 캡상 체슈랑 승고시 이내 안시하취 근무의 총사디 급디 캡상 침부도 삼배 급러 인지 심림제 20초 정도 없을 큰 지교 맛이 디건 운송 교육이 年个七岁的时候

0: 하이 니슈디 팅웨 하잉게 키랑 푸브딜레 시라게 십차규 카인스는 안주 공세 이상바오 공세 독십 챕규 양갸스베 니슈지
1: 겐웨 첸제 공세 켑군 디나라 안주 규응스메 켈레 딘젤레 제보 쳬고구이나 니도스다디 셀레게 쳔버지 쳬고 키르섬게
0: 디테일 키랑 돌데브나 니 니슈디 어리 좁지 고비 미디 경원 선생 결국나라 깨다시라 요리.
1: 지겹시라. 그냥 공로 중에 간라 차례 14가지리. 오늘 뒤놈이 예절이도 와. 무제 마저 그 태래. 냠냠 평소 조금 해줘 섬기. 머리 셔러.
2: 로.
1: 니야 모데나라 제보 니슈지요 랑갈링가 주다.
3: 알레 레스 기나니 가면 아시.

0: 지겹시라 이네 급 키규질라 지겹 셰랑나죠 님 죄송아
1: 까면 진짜 수두 지겹 되고 수라게 남자들 님실 하여브자 다시는 안 하죠 냠래디 난초 저러 봐
0: 다 그래 이네가 차긴지요 남자들 네 봐도 나랑 오메 큐용네 괜찮고요 赵海英
1: 两个忙不愉快嘛，菜，让着差不多的。第一件呗，两个钱呐，退休当中的面多。几个不说了，讲个算账。你钱呐，开始学个月没，给人给轻个什么的。几个不够不说了，给，那么着你那里，还硬币送个月呗。几个不够不说了，俺那还硬着我跟这月没，给人给轻个月给嘛的。
0: 给谁那么着点那呢？还硬币送个月呢？年前呢，俺那最娘来的，怕是更给。呀，这个都够数了，够有点数，得有。爹，俺做公司好点钱呗，我把你收银，就是的。
1: 남자야구진제주의대
2: 지게 되급소라 나 공부 시대로나 아자동맥의 과리에제 융칸주로사
0: 용아 라조시 나 공세주이다 와야
1: 용아
2: 진의 태야 나 주고 세초시 태도
1: 하이 나갈 섭사치라
2: 하지 예시엔스

0: 행결 섬초 가르유네 시계한치로
1: 예전에 야구도 어 하예 장틸 데니데 서싱그리 장게츠 진이셔다
2: 나에 나 누즈 자녀이 조준 신매다 창매 세로슬나 예 롭시에이 사자 데비나 균치스 게미도 예체나 튕기 걸간다 조한디 바다 도스 링차 샤승기
3: 지게 한라 사지 참부지 위변 마체 튕기 구역이 시 윤대 갸치로 당국이 튕기 지서 갸치부지는 어느 안주 튕재기 창보다 튕재기 나가 시내 참부 용구래
4: 주진 왕라가 송반 미튕유 더 년체나 튕재 시 제쿠다 튕기 구 카이제 로가 튕구이
0: 로딩소 계란주 조용한게 없으되 회교 쇼샤 다대 찰구리 묘강 조용한 유스디 나 묘부켜는 뭐죠 조용한 센대 이메디 길에 튕기다 태가 좋아요리 십제다 총리 섭주 센대 이메디 공스지다 길에 지기 원세 매배 민창다 캐요 말이
4: 지게 환라 난조 어레다고 조세 소르트 조조가라 캐주 유베 마세 체다 데모시도 계란게 된제 손자 예체네 저가 계신 분이시야.
0: 다 그래. 나랑 저 두두시라미도. 칸부겸니 우구초도 다와체 마초니야샤. 제자니에르 와로 차르고 강교시로. 포다무레네 산티 등기. 제자 나랑 저 말라데스 쳐고기.
5: 티린 게나 롭세 디키비스 치스 넌 가부슈. 키니 가부슈네.
4: 가부슈.
5: 중초. 맨도니야시기. 키니 도두게.
4: 어제.
5: 지만에 롭자 양호장 연구다 더 난처 오지 마.
4: 지 길라가 롭자 양호시 치는 게.
5: 지샤.
0: 진치.
4: 랑 가로스 배. 지부스도.
5: 맞지 맞지. 나서니 배.
4: 라게 등도 좀 뒤승에 임자.
5: 더스고 아. 보시라.
0: 아 지.
5: 나 차지 내리 배.
0: 예. 쟁아. 랑 클래스 당고 삼초. 야,
5: 我
0: 전화 주다.
5: 어제 매.
0: 예. 치료 클래스에서 야우승아유. 상한테 깨다시라요다. 라데네 가부 요구래. 야, 줘.
5: 어, 나 치료 클래스 가매. 머신에 가 줘보다 클래스가 주기 체차. 어, 디 레신다면은 나 주긴다.
0: 야, 치. 도스고다.
5: 가지가.
0: 라자라스야유.
4: 왜? 뭐네 지스다. 체차.
5: 小伙子做个七七三吧，你光不起来有的，肯定是女吧？你也去这顿牛羊血肚，干来干脆见面，让给新的预备啊。我爹干不有不，肯定是好酒。
0: 啊，这天来了不？他爹碰不着，爹干不起来有的，是吧？干不穷这下。干不得穷，一年俺没过。
5: 啊，
0: 这天天没事的。
5: 啊，这一盘来的，俺中意的。 가져와제. 가져와제. 가져와제.
0: 예, 하고기. 탱웨랑 주죠. 마다 하잉체도 중간에 주브리. 이내 전다디 레버창문 언니를 요마르다. 랑게 단더. 나 유에디아디. 랑 주죠 둔다게 제브로봐.
5: 예 주죠 둔다디. 차고 차없이. 이내 예 날씨야고. 你就叫给其他人了测试情侣要买些了俺就能力就要喊人了看着情侣要买些一年就要喊人给俺就拿他们从上街的一个上街对的所说连不买是啥钱你也点了上的连不要些上街顶着前面了你就叫总干那就是别
0: 呀青青
4: 走
5: 青青
4: 让俺说的话切上去
0: 心儿谁穷啊 지게환라,서신고지주루디,니에데딘제용구리선서모추,제스텔리슈윈다.체장.창고셴어,살베쿠이고토다모레네,나조갸뵤슈크체모릉기.나조말라데즈마셴어,베게콤도제생마리.오레.하이.디리나게당제.조튼다니샤유.순다.탕고디. Qingbu sorzabe nyusel doda sayayi. Nibadi, kianzui tiru nibay mungwidi, liao zubay shugu, zide na joab chawri.
2: Turdi nash, kiengi shisha lada chikshi. Jigib hanla, kirangge uigu gor sunza, nye kirangla gongsiji wenjo shuayu, hua jen zogchun, gongzui jinda jigib sunlada nga jibshirayu, tingwen nye chongshashi. Gongsi topshu che gandhi, namchang chenpudin zhe nyinyu yuza, kong uigu nala shuruo sayayi, kirangge sina.
0: Dabiasu. Nga mutiu yu, che zang ngan zui taraygi uigu chongdu di kase ting se yi bian ma se damzhu yao shi gebure. Hai yin, tionda di ran lue gen yin da.
2: Tur dem na shi, nang da mogo. Lo bai, shang zhan mang zhimu chini yung tu gui a, shang hai bian zhuo pi gie zhuo la, xin qi yue di ma shi, di ngan zui xin se zhu ba, yin ne zhang ge gui zha dang wu shi mo do, mer deng gyu omar da, di ka li bai ku shi.
6: Mo nian lung la ba zhi bai. Hayin, nian chi bdi zu, mo nian zhi da. Ran ma chi bshi la, ngan Guangdong chang lung chu bji, shang hai chong ki chin bji yin ni. Guangdong da du ne, gyu zhu guo yi qi a, lo zhu guo ro ri. Gyu zhu ge xe de bha shi, ji lu tai ca bji da. Guangdong le, si zhu la da, tar chi bu, tuan gyu chi du, lo guo chi bu da, dian bu. Mang yi da, chi ge ki le li, song jie bshi ra chi ge zhi. Yin ni shang hai ge, nyam yu, du ni chi gung du gu. Di lai dog di, chua ha xe tie le, zi ge a, tam cha guo zhi. Che zang shang hai bian zhu ke zhu da, ren xi tie le, gyun yu guo chu. Nian qi ne, di na ge gyu gi zuo ji ka le si ne, shang hai se bu ya hu yu zang, lo chi chi cha bsi bi. Shang hai zhong guo an yu ge bian zhu ni bu da, sui gyung sam dang da ge pe ge zhu ya guo ki su guo zhi. Pu dung gui sa, zem ling ngui zi, ni bu to si qi yu mi, ngang wu yi bai, to bu ki gi. Ken wang meng gu ji ge, pu dung pe ge da ne, du lum ya guo si guo zhi. Yi ne nian qi ne, sui su so so sim su dang bu zhang zhi.
2: Shang ge xe bi ne dung di ge nian cang bu xing gu yu. Yi ne tang de, shang hai pe ge da ya guo zu bu da. Yang pu sang qian zhu, ngui zi di ne zu shi, shi ba? Bu dung le sa bi da guo yi qia di, gu zhu guo yi qia ji, qing ge da ning xin ne chui du qia di li. Ken zhe qia ne, gui jia duo si qiu ma shi bi a.
6: Nian qi ling zhu, nian da wa le qiu xin duo si yu. Yi ne tang de pu dung pe ge da ya di lam qi bi gan zhi. Ting zhe ge bu le, ngang ngui zi sar gu bi ji ge, sem zu ma cha xi xie bi yi ne, di nian sam dan da da, da shi xie dan hen zhe yu me cung gu zhi.
2: Ji ge sun la, si da. Sa ji di, ji ma yung kang qingpu gui gi, so zhi sa bu shi. Wo shi, nian tong du wei gu yi ge qie yu, si si na da.
1: Hai yin, ngang wu ne yam chen ge, rang wu zhe le ge qi nian ji ge, so zhi gyu ya li gen qie ya kar yi na, ro bu qie ya zem a yin.
2: Ji ge sun la, ko zui ma ti ro na, tong da di nian qi bian da zhi wa qiong yu ma shi. Wui gu qia di ma xi guo ne ka se ting se suan za. Nye ki rang ki gong si wen zhuo qia di du shu dian zang shi. Gir sim jie me si ne, do si yu. Yung kang so zhe ji gyu han yao chang la le, nye nye ma, tuan ta chun ju ji ge, ma kip su nyu yu. Ki rang ki nga da zhuo chun sheng ni ga le ropo nang nyu wo shi, ta ri gi nyam le di li zhub chung bi yi na, ji gyu han yao chang la le, mo su chun gu shi ba.
1: Rang guang han ne, ko si gyogu zin zhe pari ya gyum zhe kari yi me nye xin ne ha ko su. Rang wu ne, la gyo yu nye da, de zu yu nye zhi li xia. Zhi xia, do qi, nye pa qin zhe wu gu cha kin kari yu me da xie xio, sa gua jin me wu gu chung du tol tu yung.
2: He si, ji gyu sun la to jian na, to jian na shu gu yin da.
1: Ji gyu xie la pei bei.
5: Ji gyu xie la gu gam sa.
2: Ji gyu xie la gu gam sa.
5: Ji gyu xie la.
0: Liao qi xi.
7: Well, I hope to have the chance to work with you very soon in the future.
0: Oh, yes, yes, yes. Kar sung do.
5: Kusha Mike ge kiran da kan gyo nyam na ya ro ai sung gi.
0: Nyam le ge tan da di. Shu go su.

0: 어리 어제 직접 셀라 페도고 어 고모스 고모스 시다 나야디 고저 페도와 도스나 계란 던다디 네 양자 삼다죠 용도괴 네 장아 되지스메 어 되지 주문다가 네 주인이라 계란다 저 와치 주인이 수고수 저리 용도괴
1: 콜 네 차 되지메 되지 총선 계란 저 와 주인이 승기 제나
2: 오케이
0: 어 고모스 고모스 다치나 나 비켜 주메 고르 마스크다
1: 뒤내 피다
0: 지게 쉐라 데비 데비 슈데
3: 어제 지게 방라게 마저 지니 신다 세브자
0: 아 다디 고르마스운다 니장아 고르스나 대유 딱바세 인용기 다들 마저 인 지게디 어리 마저 송브리 마저 이성 보고 튼지 로르 친수스지 마저 진스도와 더 도고 저 공세 마저 공세 마저 제비노 톰랭아 되야 뉴스에 교화주스기 이 내건 저 자기 톱시 후동기 제단 예건소 쇼고시 조리 마 삼등 슬레비
3: 지게 방라 어리 미티소 니에키라리 군체유 콘서트 대비 차긴 대소 니에 대비 차긴 능시 좁대 부여 말이
0: 어 시셔
3: 키랑게 소문 능시 머시 마스 숙신 부여리 이내 대박배 차긴 톱등 그다 교긴 조디 콘서트 키랑 자네 캡상 숙침부 서지시고리
0: 지겹시라 키나가 숨부디소 네 세압신기유 이내 키나 광부시다 르바 키나 주디
3: 지겹방라 퇴지해줘봐 응리고리 키나 감자 디데 나고야 하도 머신에 나나 죽가면 아제 규율이 구치부르다 나 그제 이메 키나게 세압킹그러봐 디에마세 광하공세 시제니에슈 야표사스리 촉제남바 퇴출고르바 팀제가 퇴율러 계란게 공부신다 시제 계시 광학공세 촉진합이 이너 급티두 나야 체크하고 용도와
0: 시다 디 예시라는 장구 시초 총김너 나 중국입니다 김도 유거죠 어림이 깨 고금두고에니 총을 하기봐 이내 기나스 시다 디 광학 맞춰다 키나츠 한식 마저 텐도 좀스 도스 고데네 휴구마시보 나미신다다 계제 최고죠 가다 희랑게 광한 그 마저디 랍난다 언낭다 먹어
3: 광한로 텐텐 촉제러리 남자디 나 이제 랍 채우유
0: 저보 계지디 고데유 라게 텐데 시그유나 나 했음나 Ding, tschüss, Liss.

0: 아자 태양계 별도 땡기 레이유자 녀규시
1: 진짜 개심으로 주입해
0: 개심마시 남사용초
1: 先 교체 아
0: 어 감사 가봐서 김 찍어 주입해
1: 찍어지네
0: 도제나
2: 喂
0: 태양 가르쳐줘
2: 하이
3: 让卡巴西内列送啊，让他的公司预备，我哥啊参加用过伊。
0: 何子，我谈的公司没，我永康所的设备，如果从头使用我来的。
3: 我谈的那么三堂托育，医生把我男家的全都取下。
2: 车上阿拉尼个通知线那么多，这是没多。
0: 都是上个季节都给收了水的。
2: 医生把我男家确诊没的。
0: 空气送把他距离差大个远处。아자야
1: 근데 조선 둔다 개체임 누가
0: 태양 남자야 둔다시 우츠 용수구에
1: 고조조도 랑바라이 피샤 따로 당대도
0: 하지 통제시라 나도가
1: 제자 오자올라다 도당을리 안주 공세 독신 난가 피수 서신 고치 주우디 코난주도 남시 뜨다 안주 공수 피게 야우 든제 주두 우지주 도구 난거주
0: 근지 테일 딜라이 옴쇼
3: 샴랑 얘기 합다시기 대령게 울고 초

0: 홍비. 어. 상계 이신 바우 남자한테 소견 체크하래. 지게 도급 수라 마셔야.
1: 어, 네 셉시 뭐죠? 지게 도급 수라게 나 소견 취송기.
0: 상계 마셔야다. 얘니 그때 셉시.
2: 라시네 통해야
3: 苏明康也让我追求是吧？可惜了，我出山许多，人家老早人把地里事情要去办。
2: 还有，这次人家南站的通气器的运动，所说通气器的，天灵也让卡巴给不丢，朝外有用途密度，通到建筑公司那苏明康参加有适动，苏明康又卡出要买来啊，人家还糊涂哎，我到苏明康听他个土豆，米地让南站的那小酒免死的。
0: 你最近这月呢，上银阿是你妈写不起，搞不丢你木头钱没？一年谈的你最真还没多，偷偷给姑妈打，苦个小病呢，啥卡过来？
2: 天马菜，南站的，我让做公司你拍个羊来的，其实这里让用不赢了，总在谈谈的得退税嘛的。
0: 天呀，你让长工写出，总在这个是干谁？
2: 남자한테
0: Yung'a.

징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향상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충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걸어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 지

0: 기리이너 나원에 셈기브시다도 이성 바오 퇴세 디치도 네 로춥자 갈에 겹이 디리 한스기에 지다 광한 공스 능신 표중기 마초 공스 디니다 냠메 제아 중자 나원에 가봤죠 샴리 이능 아주 퇴세 사바 심주 살비 체니 쇠너 야슈드스 점이가 안 탄고 잡지기
1: 야. 이 가셔서 캐랑이 배트 녀태샤. 하이. 랑광하러 뭐기부 중이.
2: 녀기니 성면다. 태양 남자디나네. 나비샤.
1: 하. 가리는.
2: 가리가 제브레스. 이선복 남자데 나 주지게다 구블러 친샤.
1: 니가스네 잘 럽중아. 미지 뭐 나다 다지 뭐 치세브지. 자네 수디 마차발이고 대다 찍부르샤. 미시 다지 능구 타즈리. 이는 예라셔. 남자 찌가라 삼단데 이거 마시. 남자 야고 먼 고지.
2: 왜? 톰제 대야 할도. 뭐 톰제. 잠비게레 내 주켈라 마셔.
3: 한내 주켈라 그래. 뭐래? 됐다. 긴주 퇴급 200명이 거두 돼 그래. 안주 화생 레정을 체크 됐어.
2: 나스니 소개 칭포라. 긴주 레자다 주의. 경기 시즌 체비나 코르간디 토급 차다가 멍은 입대 남산 조시 로데치.
3: 뭐 추교 교대고기. 가서 갈아 줘서 난세 간샤. 나니 저기게.
2: 아.
3: 니 로저긴다. 기니 흘러줘 동시.
2: 용아, 잔이 가죠. 니 자처와 시라도.
1: 예, 이 가세브리.
3: 로긴다.

0: 세미 구슈 군감사 지게 슈라 소나는 구즈베 네밍라 저 하잉 세유 광항 레미 기랑게 지게 슈라지 소나로나 허세 자
1: 산사
0: 지게 슈라 군감사
1: 하이 라용베 야 냥어 저 치고
2: 丁刚子公司马昭前辈赵海英的爹你也讲不说袁明的再来看看各区域的丁爷婆母徐珊珊的来咱们那些都好不说话咱们这么说啊妈还想想怎么来去我这没事的你也解放过些没的
3: 莫做呀，过些鱼。老杨伯，莫做呀的，他最多羡慕我。喂，青青。
4: 莫西呢？俺你不都过些鱼？大官是东来的呢，俺是三国三国。青青，看线索。马瑞，俺你出来都三国了，给不给我们多？大学生，谢梅。青青，先给穷东的。你来给谢有的青青。过去。给什么路嘛？这样还是哪？
3: Karis,

0: 你讲给你老娘的嘴嘛是呗？他去对对，讲给陈心英不着。阿妹，哥哥等你，哥哥等你。你俩若不是去吃的，伢俩个都会死的。照顾亲戚，问我阿，你让你们多点我。他们年纪没几多。对阿妹那个。
1: 亲爱人了，随便，阿姆拉面对对人家都认真的用的。嗯哼，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0: 다과 제목고 거티지 이래 루스 이야기 제가 시작하죠
1: 디 제임스 다지고 마지 장계 수입에 잠지 담고들이다
0: 어 지지지지
1: 레베 띵뽀 까와탕 민문배 뉴부시라 효지 취체디 유배시고 안주 레베 도시나 주제 취시 제초지 간다지트 루야기 취체디 유배시고 수수 도시 레베나 주토지라 신다그 도시 춘지 제토지 이내 계시 심리 장애의 배출 담비기는 용마시 니가 사다 주시야
2: 아마 님도 답하기 미소게
1: 용아 장님도 챔스러 채고 야 언니 실로 챔스 가죠
3: 디
2: 어디 디디 공기 댄스 그게 사가니 마제 에지 대님 좀 시드
0: 예예 가스카로 마줘 아 아이 나 고대야 얘 무슨 바시고
4: 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0: 태진, 네 시야가 지금 알아 봐.
1: 용아, 네 계속 캐리죠. 이내 시제 제시 망고 소장아 팔로제 리치 효유.
0: 어, 도스치다.
1: 어. 장갸. 발라다 암라게 잔 키치 시야유. 은이 치디 직쇼다.
3: 엄마, 네 가르치기야 돼.
1: 네가 저 숨겹신 얘기 잘 아시지?
3: 엄마, 미주 땅에 가르래.
0: 오나, 오늘 다글래 지하여 말해.
1: 시, 고주의 락세에 대라야 치도 괜히는 늘스던 거지.
0: 쟤는게 답설 다르시 부치기.
1: 네 제체는 배트 시에체대 이규시. 괜히게 네 전시의 맵수니 마다 가체는 신의 대자여지.
0: 가르는 다 가체 있어. 오늘 장교 그대 저래.
3: 爸爸 엄마 긴긴 가르치기요
0: 오늘 장교 아무 매매 코리오 출라 살로용 죽으러 왜 디제 쓰고 쓰업두고
1: 다 디탑시 찍고 디지
0: 나래 라면은 용야미도
3: 엄마 가봐줘가
1: 장교 내 메스티 나기 디게 치슈디 장 엄마 시키

0: nesu noma re. Wang Jue Zheng ke, Tang ke Miri Lian Dian la Xiao Yu na ne chi ju tang, Miri Tung Di ya ten gubi jia chen lo jo to zhe zhao la ta xie xiu qie le tong de. Miri Kao ke Tu Mong To, Tung Zheng Bei ta xie bi Sang Li Gu Xiu jin dui to pa xie gui ju tang. Lo jo yong da la tam zi xie de, Miri Tung Di ya ten gubi jia chen de, Tang Wei Tang Tang Zui Ri Yung lo jo de bi lo jo ke non dian nong ju ba tang. Tang ke lo jia tang xin zi lo li ke lo jin nong, Juba shi guba maze, nyongde gundu tuba shi ne, sanlo hyunda treba tang langli la, chitien tuba shi guju. Chidro lo so hyunde jaba tang, nyejo ko la jinju tongzi to shata na zo ju, mongso ji ko la hi nye zho la tan dubi shata tong ne, shizo la ka shu bi chenlo yongcha, chidro shi di. Sandu chenzo chenzo mongbi, chenlo hi tuba maze, ko la wa tang nye dewa, dian chu tuba so yongwa shi guju. Lata tuyen chu tu ju gundi tongwa tang, dira sabi tang ki miri le de chi neba juin chum tang tigo tsong tu tong di. Miri le de chi tui ju lang lu tigo tsong po tang, lata tuyen chu tu bi nyang hiu chao ba xie gu ju. Rin ka le je bi, yong tang bi si dian le je tawa tenpon zuba ta lata xie di. Miri tun zi ya te gubi cha chin lo yung zi zha tang lang lin ta xim xie ni, bi ji xa kyao ka la zun zi sa ba to ba xie gu ju je chi, ni su no ma ri.
1: Shida jibi tsi gyudi ni nyinga nyibar, yung yung jia tangcang tari gundi zha zun jia, jia bar lusu yung dan zin zha nyiwa tang. Yung yung jia sa jia ka ka tangcang tari gundi zha zun sun ju so zhu ki, bi jin do, lusu yu da gu lu yung na hiu ni, dui ra sa bi tang da jia ka jia xia ya gong pi jia, wu dung ba wu zhun ji nyang su la ma ri. Yung dan na hiu ki zha zun cui yung ha yi su, nan di gong tang ki tang, zhung gu gong chi tang tang gu lu jun jin du kang. 中国某某家三季马队定制香水卡宿舍大过路就几百只。参谋通米三队没一百人跟着定地口啊当铺上地三号位定的当年加几当当季小粗人龙来几百几家在我三盟还未定的当晚日。那就中间你们做王不过去给你把干松松弄起。今年几位南队国某通个来去美家东京安泰吉普月把用促销。
2: 香港本地籍人对这一说呢，让侬听没事吧？当共产党个计算站呢，地区统一一般用作什么雄起上班日。天津人按当个家政错当当个人也么当结束上班就下山，俺呢北京人当个查准也不去解决个什么就全部单元。
1: 听到中间门口做巴拉官就跟对吧？地区农家姐，家里人不同呢，俺最中华一西北村就约，俺做躺在跟对吧？写个我呢。 唐朝松秀这边听到了，路就写的，拍路记，每家东京安泰这边公平就难办，朋友们来念书下就引线上班日，扎进去，西昌旅长谈谈，悄悄做悄悄看书，加个加，查村人一家人里当旅长家做归了，打过些笔，每家年龄一满的本，批进入一难办，每通拉进头一百日，参与大东开里的组织打过些呢，参加三队就不去头一，有些准备，年龄些百日。
3: 이난게지게수준수도통주다네심난래이나라서결국이통주다지도지중컨대유미티코나서브시브충스레친제정리기지게종합이미리라가신다지게종합정리래가신근데지기스다레서르쳔바다켈레제브덴델다고치종아간지테네나당아저그종고테결국셴베그도르마도바다덴데
1: 去了中国前，就在那，趁着对面这次也不是等着这家，等着新疆等着这些，等着深圳等着，忙不休息，同学，亲戚，北京当地的，去了的呀，这里当地别个呢，做特别的，心血呀，等着学。一样，这就去，北京成都确定滚蛋，中国同仁北京当地红利多，去了些个北约，彻底解脱的蛋，罗素人走向，人为送修起了罗秀农的，北京当地中国姐姐哪里接他两天，别的盯着那玩意。
2: 俺们做的工地卡了呀，多大么大工地卡给的呢？人们送个组织，接到了呢，好像给的呢，娘子他们还要重视的。那请俺们做娘子的准备，多大么能赚到？那个娘子我就给个娘子挣钱。
1: 大哥大，罗军有这些，云南的兄弟扎进去，云南人这许多别的村里头，罗军这边牛啊来往日，大天家加班罗水打工当，罗军些个呢，罗军大人呢就罗水接的。 中华民族军队这边都去丁州西边，孙杨这边哪里写着的？
4: 丁地，那个大陆军西边，俺北京呢。
2: 양신자 샤와타 원장 된바 강지도라 야부시라 통주 아 팅디 따고로 저 세바주 정인의 안에 땅에 갈님 받다 제가 그 저름 갈라 송교 전에 미리 둔딜라 흉는다 미제 공부 지율로 송 시급에 용서 도중
4: 다데 롭종이 이나다 간다기 셔도나 야부시라 좀 팔로 체제다 소소기 공부나 줘 있네 다 망설이 있네 된데 야부도 안저 못록 좀 야부 못히니 된데 자꾸 제주 인자서 자꾸 제주
1: 나주 중위 타슈 지주비에 켈로도 단 슈디 코이 코자 오진 핀조지 다리 사용에서 따고 다 로주시기 핀디 장부쇼 윤다나 형기 자주치에 자기제 제와 나위사도 심바다 자가 전도 희다 심한 전도 희 천주 건도 희기 나위사도 심바다 메세강 하위 키로 신디 요요 유래 데크다 비다 공핀 로지 최주제 도효 호다 무진이 희성 바지
5: 제치 기긴다 로소리 듬비 당가 기도 만나 소숑다 자카지 기도 히디바 소숑시비 투미 산디당 긴체 예라 장디 군신라티니 머슈웨 예지링기 된체시니 로소 도치 용다 로소 도치 자카 준비에 도효 기든디데 디라사비 기기 정긴 쳇다 티바 코니라 산제시 예바시
0: 로제지 군 샤시 예보모 리웨 히디바 농제지 자이 존 론디도 레네 자이 기기 히세바리 콘게 로티데 쯔에게 세데 로마조 장이던 힝어토네 바이오더 푼디 군저로 주바마제 자지 대부터 정배 린조 정부터 유바리 다도 베쇼 가자르제 런루라데네 자유 존론디던 신제 종산 론디와라 뉴로페레 대부 희장주유 거기에 체대도 초고조로 뇌쉐제 도휴제네 탄성사고제 로마제 미종 체로 동유바리 자유 존론디 그 로마 황오자예 콩게 나토네 옌레 멘바 멘바당 나토요 딘체 쳔비 폰드리 니초게레지 노자 용요 노기 예지 해바리 자유 존론디게 게게 리위예 자유 도 데바네 니윈네 예나 당가 레하보 히 멘바라 논세제 딘수기 초교 대외 몸마라 셰쉐 토바샤주 데네 니 토미 상디 인히 소마리 리위이 당주네 곤조 산디 자치 yerim je gege tasan dumara yi chupa dang che te to zhen ye xie bi du ri xin yong bi xin zhong ku de gege nong be yeren de zha wa chu ne ri ne luo ti xie de chu gu zu xie jia la ba dang pin sam zui ne de wei jia yong bin zang ni la jun ga tin za tu ju ti dian xie yu yue gege ge ra chi be ku me bi ra luo ti nong ma dang ye xie gege chi ka xie zhen ye xie de gege mi ra ne mi ra bi ra ji ro ti song xie bi chui Loso Jongbi Zesen Dang Tensu Jujue Xe Ne Loko No Xe Do Je Ba Rato Je Ba Xe Yu Ba Re. Nyatra Zong Che Nang Zong Zongda Zongdra Dewe Locho Ge Tori Ge Ge Cangche Rokar Je Loche Zuzhang Yin Yue Ne Nye Ne Chi De Bien Chen Longce Zoba Dang Zoma Jinzu Xe Ne Longce Je Nong De Zadri Xe Ju Yue Zome Nyang Do Lochi Ka Ne La Xe Jue Xe Ba Dang Pinto Locho Xe Ne Lochi Ju Nu Ba 托的东西，罗马最用的亚杰县呐，加勒加切约入，西林丘巴希人三军都集中巴里。当当加卡切多曼纳所属西边托米桑地顶部营地，军训了队内，没成为一地连接点就县内，将要进落水塔修建阿新巴松德，上路恰西罗索的曼纳所属来的进步点，内巴都遥远，给了南北。 老公给刚上来着呢，老林龙在地三姐第一档，热裤到一弄解锁，弄新鞋的，老马最佳姐在我啥都懂马当，中国美丽进度作品都写电子写脚，提点些呢，铺上月巴当，跟着内裤姐对了啥比，买啥把去瞧瞧，提点些月巴的，别叫来里老在老林有个当人家老林给院长，真也并给，俺在老林穿呢，人有邻居。 别个些的，协助他给那点陶具设备决定了。上路驾驶龙在提起去，老马在三间银行把文件接了，写到电子上呢，人多得到，君子特别热爱阅读数码的。让着这家车给给别个吹，老姐姐再给老水来点别，老弟侬给车队头一处托把马在，再给我着些呢，三到比到公平用具体，不停耐心不就，女把公里断绝，别种老钱恰成成立老在龙里给给给钱么哇。 东至正街，第一车接普通推门行一百里，老乡能够给草坪内车的，种在北种子镇当。唐朝人类军饷所，昨年恰工农产业准在靠近，短缺多久，滚得动的。唐朝比到公平用具，推进一下一百里。北种老乡恰正村里老在农林给院长银吧，给钱么哇？ 东镇城街，我最新就业在第二届全国业主协办行业，我最参加了第二年马老街队部队的落地节节约，蒙博去赞誉，我们各界节参与南庄农鸟友先年，用那些被蒙博、平度、千博月计算不些，唐山街、唐山东部年，新中国街、罗公的。

0: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체나마타 조리 조치 我在他 心多 我们他 心里 忙杂 下他 光啊 忙马车过来 出去 又不用 难回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겹치
1: 您好，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
2: 你看，北京是那个样子，天津的性质选择分中间站，对吧？跟着学。

0: ཁྱི དིང ཤོ ཤང གི ཇོ ཤི ཅིན ཕིང གི སར ཅི ཤི དང ཉམ ལེ ཅི གི ནུ ཇུ དེན ཅ གི ཐབ ཤུ སར བེ ཅི དིང ཝོ ཇོང ཁུ ནུ ཇུ ཁོ ཇུ ནུ བ ཇུན དུ ཆེ རུ ཤི མ ཐ ཇུན རུ ཐེན ཉུང ཆོ གི རུ དིང སབ ཤ གི རུ གུན དེ དིང སབ ཐུ པ ནུ ཇུ སར བེ ཐུ ནེ ཇོ ལ ཉུ རུ བེ གོ ནེ ཏོབ ཤ ཤི མ ནུ ཇུ སར བ པུ ད ཁོ མེ ཡོང གི རུ ཆུམ ཅེ ངུན སེ ཐུ བ ཐོ བ ཅེ ཆུང ཡུ ཇོང ཁུ ཡི ཤི ཡ དང ཤི དེ ཅ ཇུ བེ ཇུ རུ ཉམ ལེ ཅ ཇུ གི ཇུམ ཤི ནང གི ཐུ ནེ རེ ཉམ ལེ ན དིང སབ ཤུ བེ 쿠이공디 누주 폐제 용주로 군대 뇌대 탭대 잠링기 누주 대자로 송교 자체 리제 계제 표유제 좀시 대제 상기 중국 응아지 파섬도 잠링기 누주 총라 대니 용주로 송교 신기 타 잠링기 중주 태뇽 초주로 사기로 리제 병기 제제 누주 냠레 라더 신기제 치신 유라 초카다 현도 잠링기 누주 대자다 준신 공배 용주로 군대 동도 유제 좀시 공기 중국 하숨 되버대 진내 군비 냠주 사교로 휴내 자주다 에시아 당시의 자주 변주로 냠내 전주지 뉴주 팀내 정신지 중국 퇴주 세토 캡주 정신지 뉴주다 로소기 멍시 즉괴 폐지 동주로 군대 휴신 동구 니네 사대 당 냠내 사교로 휴내 자주다 냠도 사대 사교 야 부대대 냠제토 사드라 송뉴다 장시 잡아서 사드라 랑제 시베 세토 장추배 랑제 당 꾸주지 유 캡테 동구 숨네 튜주로 냠주 자기로 신뢰 작업다 대응음에 초만 정로 라더라 제가라 티베 대자데마다 뉴베세와 윤주랑 신제지 이세 당시의 자주 뉴주 쪼쪼 말아 되기로 군대 당내 뉴주 튜네 코제데마 당시도 특별로 계속 세대 쿠이공 당 점링기 뉴주 총으로 댐비 권에 코류 특별로 군대 동구 바제인 더딘 손주 주된 조원이 군편당 사드 튜인조로 제지 이시 당시의 자주 뉴주 지도연 조번 님도 되게 되기만 다 이시야 당시의 자주 변조로 전수제 뉴주 보장당 주미 제유 제지 전수제 경고로 소 미숨제점 고존제고로 쇼유바시
1: 중국 중앙 친지부 당 중국 산시 신위계 존의 체비 중국 공천당계 등규 시진핑 키 트럽 살비 중국 키최된비 지초링루계 광범 산시로 락린달시비 치툰치자원주촌도 지次주님 산시 신친 延安重켜도 错不시 타딩기 千吨치자원주촌도 조툰니 송진니르디니 중국루계 팅럽진 키 冷부도 제부티기부타 Turib Sarbi, Sanxi Garkundu Chedi, Lutun Xi Jinping ki Songxin Nangwe Dang Zhongyang ki Sadin Wuchiwo, Zhonggu Kongchen Dang ki Yan'an ki Ningto Mutu Tarbi Dang ni, Zhonggu Benjur Tang Jicho Kwangpi Dang War Tobi, Chumzhe Qinbu Sejji Qibzhi. Gekhe Ngabjulha Ni Yongwe Si Dang ki, Guchi Tang Rikzui Kibbe, So Cong Li Rigi Minna, Nianjur Ki Tumiso, Mingi Gelha Cungdur Shubzhi. Cokshu Qige Gongchun Cui, Zhonggu Kongchen Dang Wu Nini, Loya Tang Jumi Ngan Kwa War Dimzhi Shubi Tang Zha.
0: 中国共产党给中国民望吞着你吃钱的托别为东北为重置了点叫抗力那我堂中国共产党他别人起秀切入党内明日个两王集团错不对局儿滚地东队月接送不是接着就是你中国宋主党女主娘这天做的接着这边中国老队宋主队长用着切入机队长的罗地出在脱袖子内部堂老队宋主队孙秀阿尔为批入不是 진도계배중구로도송주된장내자도주지장아스마티 디신 제주비 십수 년년제 퇴직도 60년 버시 내년 코로기 송타 랑고로 견제 비주 취제 나르베 토르친 버시 고고테네 되나 예르도단 된도지 퇴직 제원 제주지 네버 침부 퇴위지 제제단 된도 전국지 로도 총대 그리고 균도 체로 친 버시 제주 지소 대양 에이 지지 제뉴 퇴제는 줄네

0: Pasara zhinyo logdui tuinzai ti chomre panyan sirbe nguishu su kiriyu. Chonsipgi songzhu mungxi chigui sammanshi bara tuyuk chandu simata duyne, chonsipgi logdui nzeju ningshu qiru xinyu bari. Jindagi bara logdui songzhu di chonsipli guyun borzegi duyancha ne gyada nyusip duyanca chuu simati dadur qina ne jiksa ji pariyu. Sanayaka logdui songzhu di chonsipli guyun borzegi duyancha di xanyum qina chung pariyu bata tichu nubju sikui di porchu xishu yin bari. Tuyungwe le guyun borzegi di ne dina. Jindagi bara logdui songzhu di le guyun borzegi di chonsipgi le guyun borzegi di tuyu songba le xanyum gyaji nishu yin pariyu bari.
1: Meanwhile, 주시 시진핑 갸가르토 버서 계급기 우체민의 전좀 팅접게를 수발 피규 참라 계지미 차기 중국니 버서 계급기 냠례람 쓸레 갸벼 타지도 쇼켄타 티난 쇼켄시기베 주시 시진핑키 다리 쵸카탕 버서 계급기 냠례 체무시바 뷰츠 통벽 공패 동규 철구 딩디 점링러 나르웨 딘린타 청류 진규저와 유 제송부시 갸갈 버서 총례 수초기 주시 시스티리기 버서 계급기 냠례 람스 조춘 중국 모토리 계케친 푸네 버서 냠례 티 수균게 변절 캡콘리 갸치르 친규 중국 돈베 시디탕 사드 중추 당념 직준제 된베 버서 계급 되규니 진탕 계친 된유베 버서 계급 냠례 치메 마옹베 피촌외유 나츠 중교 버서 계급 냠례라 춤제 유르도 사와 토베 저와유 지송버시 버서 계급 소총 린진행칸 로에프리케 토림 튀미 스드플로스 니콜로이 버서 계급 냠례 람스니 총마 냠례게 띠부 계친 시지 주지 시진핑케 버서 계급 냠례 체모 뷰츠 톰베 광피 주교 군대 동구시 린소나 워티 마옹베 버서 계급 냠례게 피게 동초지 중국 모두 추억하게 튼치 직도 뒤디 버서 계급 타 갸치 피게 조신비 계급라 편부 중규 저와 유지 송부시 Egypt 清真团结乌云林康给乌云第一黑米以主席习近平给对南为全国堂森西人堂人别南年铁七学体列王集团作为森西的制度中国乌体米年陆日给博斯尔给克给年来南孙安为给切比格滚地当约别给克堂米曼安联盟玩电子准对约接送不是 印度尼西亚清真部 一些西的给出堂埃弗里给团结四市场相对于 버서 계급 개념례 람수키 콜레로초 계급의 퇴문의 전수태 카데주교 레디케 전주유 인도네시아 중국당 버서 계급 개념례 중시호 첩세당 변조소 캡코낭 퇴년 개념례 전두유 지속부시 계지미 차기 중국의 독도 발송토 고이둔케 당 개념례 니게키 버서 닝도 장디 중국 루리당 탑추 기수 표규 투상 중국 모두 버서기 리골 주시기 크기 겐시 규인베 쇼카탕 버서 냠레기 류서부 좀규시와 유지송부시 우르스 버서기 크기 급심주 우윤 행칸기 주진 우두리에 판노와이 중국 돈베 콜레 주경기 전국소 전국체와 시티다 버서기 크기 피게 동초탄 튼유 중국니 버서기 급신다기 총튼로드 캐친시기부타 천재 캡콘 텔량 둔체도 립규 중국 버서 계급기 리고 주시 계급기 겐시규 링고 치기유 지송부시 SAB에 변조 리브케 젠지마키 버서 계급 람스 조부네 퀄리시볼 파차 첨부샤 토베 총마 냠레리디 케친시도 규웨파 중국 니체그 뉴베케 친드유 미링월 소규인베 우초토 계급 망볼 편베 중국 루리 라량 퇴토베 저와유 지송부시 갸가기 케바 쿠크니기 중국니 버서 냠레 람스 케 가딘더부시 主席习近平给对那位扩列全国热谈人物批给着新北给科给推梦对不谈吞语了博斯给科给念列蓝碎了孙秀清不进语推上中国博斯给科给热国主席给科给监视给引别贴蓝碎独领的部吞宁点语接送不是也没熊马给内粗新开明的蔡俊宁也没胡塞朝这给提宁也没胡陆局给他一次性情给特区告诉他索马出给重开 母和曾松切别熊马落秋所切定起归穷于其绝不是母和你解集出来母切清洗银别免得错改堂盘他极力解决咱们连灭不是听您也没熊马错马儿起特区告诉先洗的和你神灵从你切定切不堂提及胡塞朝这个灵从托莫秀之年约瑟做约不是和你神灵从提 免得错改给前脚的内语境，错到真主点起了德国村镇堂，跟宋前辈特区个人堂开前点月，胡塞朝前给在九七年三十八年。 초말 초교도 마약 참샤부탕 수대 어렵게 공배 멍미 칠표 제비 인시 죄비시 호세 착제기 태콩 착체티 마트윈 착취를 고송정신 침부 유비 기지 추신 초말 초콩탕 멘드 초가 유도 点자 国内 교초지 죄비시 2014년 사제 송마기 초마기 최주님 티년 호모스 초가기 준고로 어리마기 미미 추신식 도로마세 자원 먹슈 강제시 인종 구도 동외 믹살 굴굴이지 터지조부시 Tinyin Eri Sinzin Trumpu. Jordan Tinsir Gubi, Eri Maki Mokhtam Namchur, Yiren Gizye Gui Chebi Genki Dorgun Poba Kelang Mibshi. Trumpu Tadong, Yiren Le Gui Dong Dangwar, Gueba Giga Mindu Ji Jubshi. Wuxiar Kuiki Tubob Zachabia Wanki, Gizye Ma Jue Du Numki, Tujie Congso Girinkong, Tse Junin, Jukri Gub Gachir Chulak Zampar Yubatang. Tinang, Lundun Ki, Bulu Ti Ma Chu Dunum, Tu Jie Tsung So Gi Rin Kong, Suam Ri Zhuo La, Gatang Jumi Dun Ca Chu Sum Li Gye Yubri. Yisri Ki Tse Ju Nin Jue Bar Xing Ne, Yisri Ma Ki Ti Nin, Bar Zi Zhuan Chik Dung Gya Lak Zam Chie Ti, Libanun Lu Gyu Gi Libanun Jik Din Chibu Dang Ki Sao Ji Gui Ji Zador Dang Yubri. Yisri Ki Sao Ji Gui Ti, Libanun Lu Gyu Gi, Li Ti Ni Zang Bui Qing Gyu Se Gui Du Yubi, Libanun Jik Din Chibu Dang Ki, Ba Dir Bung Di Gun Dung Ti Gi Gen Zo Kul Gui Yu Chi Jubri. Adi Sisi Dakje Ju Gi Cheng Chi Ling Wen Bar, Bar Gye Chung Ji, San Ni Ti Gar San Yung Rinpo, Si Ca Chi Gebi, Nam Do Chal Yubri. Sanity Ganyan Jorki Nisubi Warsina, Libanon Huguki, Libeti so Sanity Chungmi, Barkiki Jatimbu Tumbamase, Yumgu Yang Tor Chungsi, Yensin Shu Yubji. Tenge, Sangon Jayo.
0: Sangon Jayo.

나제 레드니 체리기 정신타 말라기 정신 첨부 덴비 링네 차샤지인라 대나의 뒤기 로미리기 촌엔 지슈타 링네 슈샤소라 도시타 먹든 촉지 20소 심주 띵섭 제반 유네 로규 심주 체규 차창와타 카세와 콩제바 제기 뇌베 방다 고든치 두부유 페도 시외징주 단촌타 사과도 규르주 고이 체춘 편종기 낮에 차샤라 가구비에 좀제 민요와식 토비 탱디 시제승 메리세나 페랑종종 링외 송접 심주 칸기 운진 쇼바타 日本 입에 심주바 체모 옛샤르게 원두라네 페기 낮에 차샤

0: 인베이나 담보도메 가랑조다 리생기 네 튀림기 예탄레 차샤바 인베이나 도시 퇴급세 제로와 다 도시 퇴급세 뒤 나로려야 엔 튀림 담보디 가르레스디 도제 닝베 퇴급세야지 어 대인들과 나당에게 전쟁이부터 나로려야 배랑정 좋은게 아니 나지 리베기 페림 퇴 담보디게 안에 도제 닝메 퇴급세야 된대지 모두 쉽고 인스 엔 지난 제비 인베이나 아니 Turup jukubi, tuidi gubsu, ta nga nga zu tingrubgi, na jir jikba, sarwa tindegi rikzenjik, chung chunje ne, ane mirigi ane lu ju perimgi, yadangla ane parzam chewa yinbayi na, ka nisu ne chogdom che yuwa res, ka jikdi ka tangbudi kar resu du, ane nga nga zu zodi, yigi chung yu me, tindegila ya dojegi ane chani sha ne, yigi chung me ngongi ane perimdila kar sigo resu du, Lodiyo ngongi tuyukabsega waris, ta gyagay nalwa diyege ane kubtunbege tanyadila karisiga warisina shichin shichis dindajisiga waris. Ta yigi chung tsunjegi ane perimdila lodiyo tuyukabsirwa. Ta nga razo gyayin nalwa la ya ane li shichishi dindajige tanyay mingdaya waris. Ta tedaan drawa ina chashabina ta nga razo najirigbe ngobang rangla dindi, ngobayo bangbu rangla dindi sala ane meirigi jizogi perim ngaji porsum kongjigdo jibi ane parzamdila ya Ani lodiyu ngonji naji rikwa tang, yanama na lodiyu tuyugi naji rikwa shi kaa nyi su yewa resi. Ta duni kaa nyi di yewa jiye di kar resi du nga rangzu kongdu shubi tanyi. Lodiyu ngonji tuyugab siya tang, lodiyu tuyugab siya ge, dida ina jikdun chebege, ani naji rikbege nga rangzu ta tuyu, tuyurim ki rwa miri ki jizo, perim ki tuyurim, yewa chewa nyi la dindajila ya yewa jiye dewa resi. Ta lodiyu ngonji yon na naji rikwa. Sarwa di kandaji la sikyo yore se cheba yinbayi na ta chi chane nga ranzo rikshungi ane ceshi yewa jitang la deba yinbayi na yigi di ma chung ngangi ina miirigi ane shuje dang yana shuze mangshir chebegi ane naji rikbe tablamla digi ane jizo ji chowa dang rinne ji namba so la ane doshib chebegi rikzen yala di la ane nga ranzo logyo ngangi naji rikba sikyo yore se ta digi zo di ce di kala zingo yore se du yigi chung meba ngonji, o dindajik la ya cha zingi yore. Che zang ane zabling toga ina nga rangzu gyagab ina re, yana mina miri ina re. Ane lojyu ki lakbardu da nga rangzu doymegi lojyu rwa, perim di to minyo barla tenne, ane lojyu ngonji tuyagabji ina yasam diya ane jikdun zawanyi ne mayis.
1: Shiri ki we nang, dini chwa. Lojyu ki nyingku, dini shiro.
0: 그래서 시리 다 대양 아랑조 때 티리 갑수 파비게 아니 도제 닝메 드럽 라와 디나 칸데질이야 세고 유메 모저 도담 슈베이나 아니 도제 닝메 드럽디니스 아 메이리기 아랑조 학바르도 아니 규제 돌아야 스웨베게 아니 락제 에 페조 제바 천다수 첸네 아니 디 춘제 당 아랑조 다바르게 로 아니 치 니게 축주타마네 아니 치직 예매 파삼 딘데지라 도제 닝메 드럽스지 딘데스 예와 제 용구요레스 다 로주 응원이 나제 직베기 심주기 디 차샤베이나 다 도제 닝마 퇴갑디기 마란조 로주 응원이 나제 직베기 심주기 캬봉수 도구요레 아니 니동네 자메 쪽게로 아 응원을 임베이나 아 마란조 표창당이나레 표 의장이나레 다 딜레이나 마란조 다이나 롱오 치다직 예 개베게 도제 닝메게 내슈 임바이나 근데 녀소 중요 말해 다이나 니동 다음에 좁게로 준제는 숨제 마란게 안에 벽이 장단기 티와 네 샹즈 샹즈 종기 콘스토베게 아니 내슈 냐 효시에버지 딘데지야 산녀 중대오래 다디 산녀 중대베 디게 마란조라 있나 근데지야 라주 중대오래 수두가라 아니 드럽 마란조게 다 이슈타마 와 지동 야나면은 지동 급제 급주 고고 응을라야 마란조 표랑정 종게 콘수 도제 닝메키 내슈레 세야점 게 엔디 틴제 게 다이나 내슈레 차샤바 이마이나 내슈 계산 지어라 다 돈주 차상고라 세 응을이야 마란조 초두 준비게 도제게 내시더불 모두 다 딜라 카르레스로 세당 덴베게 세올라 세 준비게 진내게 슈라게 풍소 딘데 매게 아니 가지고 상을 내야 최도 제비게 도체게 로세 딜레야 안에 아라도 제보 제약까지 가고래 제장 아니 네두 네슈스에데 네 니동 자매 좁게 로래야 아니 아라도 산게 충분해 춘제 제제 안에 별한 좀 좋은 게 도제 사르메키 안딜레야 체르게 로제 당띵 당부띵 안 줘 토버리 다 대야 안에 네두 네두 네슈스 네게 네슈디 차샤바 임바이나 도제 닝메기 투주 텐데질레야 또 고고요래 라바르도 당 가라주 예배로 줄 학점지 나로라야 아니 니 가르쳐 주는 가란 배란 좀 좋은 게 아니 나지 리베기 칠레기 생각탄 엔가란 주기 갸난기 그러와 라바르도 중국 세리 강기 아니 대유기 칠레 첨바당 만주야 아니 냠레 제배가 엔 나지기 아니 다지 이나레 나지기 목도 이나레 디 아니 디니 디 대신기 가라조 직전 내만 마무지야 촉도 집에 멍시 강라 있나 아니 체력이 심주 집에 제부디 간대래 수도 아니 배 장당 티기 야티우 내슈 티기 아니 로세티니 아니 롱어치 숨니시 진짜 개대부지 어 진짜 진인도 그라 따띵 가라 같이 간대래 수도 당부디 거기 되닌 소 당부디 가래 수도 대응을라 있나 가라조게 아니 디 직종 심주기 외진 나로라 이나 벼랑종 종라 이나 안에 롱어 취직 옌 개백이 안에 나슈 매백이 팀지기 만화주 면진직 당부 도마 들려야 들려야 즉 서버 만화주 팀지기 고발내야 팀지 중대월에 니버디 갈 수도 있고 안에 단대기 예투 내슈 쓰야디 간대래 수도 거기 서버리야 토제 가세 요래 수도 서버게 토제 있나 시동 독자 나서 요래 제장도 사업 토지 시동 조절하고 저기 당 안에 로세 지숨네 싱어라야 말아서 나오기 매우 저기네 배창단계 안에 안에 유유 저와 현재 전개 근데 실링 쪽에 안에 다브로이도 있네 안에 튕게 당 초와 진짜 계단 계신비게 안에 자료 약고 좀 되어래 다 뒤에게 있는 야도 내슈스야 되라 뭐사게 캐주지 가려요래 수리 도제가 라사디라 안에 돌립 말아서 디 장마 이날에 신기 로입 지엔팀 되게 안에 락세 슈제 버전지 요 바로와 다 되게 돌립 안에 가라서 로마 입기 있는 도시에게 락세 디니 안에 배 장단계 유유 점마 임바 다 가라서 중국이 현용의 사고나 차샤바 임바 있나 중국의 창조지 가라서 다이나 안에 머주 추주기 안에 나브로 이날에 야나 가라서 장동국의 안에 신장 이날에 던수에게 싸잘라야 두릅 아 대당 냠비게 로드 대당 냠비게 좋아 안에 로 담에라야 안에 로치 신의 숨 아 대급게 있나 안에 가라서 돌립 로입 쟁기 된데 튼제 마무지 캡되어 대게 자주 가르토고서 가라서 도제 님의 튼주네 손제제 벼 가라서 안에 아 토강 디게 안에 다 매보 이나래 콘수다 안에 경영 그 중국의 장조 이나래 양의 정론 거 이나래 아니 가라서 이 나오 아니 미요르바 메보요르바 콘수다 아니 아니 판주이게 직 제디 휴침부 유바 대게야 아니 전다 된다지 용고어스
2: 콘도 옌샤르겐 온듀라네 도체 닝메 튜급기 튠점 예다타 티시 도체 닝메 튜급기 너슈 체도 도베 녀티오 너슈기 캐주 골라 모두 도르듀시 난추스 텐제메리테나 겔라네 무튜 Pöki naje chasha kola ngodru nungyu yinbe lenge ne tuido du gisi nungyu maniba nangro.
3: Tora chungze gu, me suen dianja chen gu. Jik, lemgyu gu congan ha tora chungze gu le zuge, me suen dianja la tonan xe gu. Taman ten me sho la, me pi jo xe me sho, ni. Soktar zhwe lan ha, 点赞团队是人捏死了引着协会行其实美军穷子看着冷不与大大他美军得不用讲查提醒使用我一列队美的你这我养他把他拥有了苦人别不介意过的看着他让有协会孙美军这个他说到了这些角色了引着协会行其实美军穷子养他别过的这些皮球协会

0: 그냥 가르쳐줘. 텀디에 가르쳐.
1: 근데도 님부도 왜?
2: 님부시도? 볼 수 여래.
1: 수생님봐.
2: 감사. 님민로 왕小琴스기. 롭디고유스니에디 다외루진기 슈누신인제 바오인바하고자 念人归啊, 念是皮皮, 一年生命来得不及了, 然见个三年个包的, 穿不出年包银白马菜, 我连前不追图我三三没穷,
3: 俺也包我是的没的,
2: 然团的, 俺就在大连联络买吧, 快退穷, 陆顿周围一个亲啊, 清华别地款了, 敌国念是前不及,
3: 然天机会能要别, 熊天机会能要别,
2: 咦, 天子烈姐, 罗年亲姐要别,
3: 天子天机也无奈, 就找不多啊, 修听句了，我这里的司机。
2: 陆顿成名，嗯，你得明大是贵着。我包我的马是，明大可能用我是吧？然后包我赢过去。
3: 我那包我马是，包我们的，你要特着陆顿你安的，我三不晓得想想多少么子。陆顿你安包我去。
2: 람바오에 탑조르바 타킹균 처음 하지 인다치 그다 응고
3: 인다치 그다 영아

0: 제디. 네 올리 주시기요. 다들 신에 참매하고 그래. 좀 세그래. 가인스나 네. 올리 좀 줘야지. 네 실례질 쓰매. 장부시에너. 발아게 나타날까니 올리 좀 잘 줘줘. 디게베 너니 퍼브니 발에 게다 맞고 줘. 나자달 마용호. 지만이니 올린치 뭐 하라고 챙기면 왜 심타 제비
1: 랑게 딘제 세기여로 와 이니 다들 양 루치 쪼야 가리 부고错 루치 쪼야 투는 메바 쪼부错了 루치 쪼야 못투야 가리
0: 루빈 도치 니 시호 나 난진 로비 你把那火戳下，光嘛戳火了，别的我连起不追啊，加紧休息啊。快点点，我先来吃锅里。一年啊，不进屋内，光了一个节，真牛咩。 제자님, 오늘 집부터 대기해야 콜로 채우 시작이 네 콜로 채우 대수. 다크서 채도야 요마리.
1: 제자, 난 쥐자를 요한지, 니엔 다시 쥐지 쥐야 요리. 랑바라 채우되게 참크서 채토구리.
2: 왜, 정미, 바바스니디 부고랭가 증마시, 랑무집초마시응고.
1: 루빈 차고도, 랑게 채우되 송한 무주메다. 切马结果的, Rang Balag Sunny Zia Yomari, the Susu Tajewta Rangay Rushit Juji, Susu Sunsudi, Mitsaman Yen Juri. I see you, Rambala Shu Yuba Chachane, Dinde Sendo Kabri.
2: Ludin Dorji, Cheng Min Tanda Rushitan to Mendoza, Rushitan Kibu Mendoza. Rausu Mendoza, Deliran Sachinda Tega Yu, Mamush Tayori, Gonsina Tava Tega Yuda.
1: 成名嘛都没有马戏，就是有。年三八，让给巴拉爷听我五组姐，瑞姐讲句话的，让给巴拉九个年就要赢的嘛是吧？俺祖母那母亲利用差别节了，让给瑞姐的主角节咋当定了？没场面还好的主角，让给巴拉爷培养个名的顶级解说员才不得，可是其他特别是艺术家嘛这边。啊，成名。
2: 老子真这个就，就是，若不，让什么解嘛事？我乌拉木齐了，抓死马的，老子真的尊重着我，我的这些病呢，让咱马事，你阿来，我多点些阿没。
0: 是，同忙，你阿乌拉木齐了，准备去哪样马事？既然你差不多，你阿来老准些了。若不多事，请马事。
2: 俺老些做好主意。好呀，老子这个。
3: 陈明，
2: 爷爷。嘘，老子在吃药水。喂，包里头，陆丁大姐都被送去医院了。幺七，公主陪陪休息。幺什么事不是？公主陆丁的心情有点呗。

0: 저 점이 너무 대다. 아, 저 강아지 여기.
1: 켜! 켜! 켜! 켜!
2: 엄마, 디디.
0: 아, 저 강아지. 아, 저랑 꽤는 것이 놀래, 뭐, 총아. 저 정민 대신 전셔.
1: 장 그좀 좀 가시요. 아. 항라 튀기스니디 잡아베.
0: 이다 먹은 니도 챙주. 이내 주저라. 들라 망 챙도고.
1: 자. 부디나.
2: 나이 켄서 챙주.
3: 저 한 그루 이제 쉬고 있어요. 매봐. 마쁘다. 마셔체.
1: 아무라가 나 빠스탐 가졌어요, 뭐도. 대주고 재미도.
3: 바지탕구도 바지탕구도와 바지탕구
0: 쯤쯤야디 지저 정미게 정균나네 마키샤 계속 아저랑 가부초노 예 어 아저랑 님 소미야
2: 아 용아 나체는 님 소미야 아 용동아
0: 응
2: 데 나 감시라초 네, 제무시도. 야자.
1: 켄소 잡든 사브레베.
2: 차요마시. 낭조탄도 낭조 집에 가시.
1: 알레.
2: 드리야. 낭조 오지게 나 공부디 있어. 나 랭게 주고 다치.
1: 나 롭스야 다치고.
2: 정미, 나주 잡든데 장군의 고요 시라도. 녜랑러 쇼텐 바지는 용구 집에 아.
1: 견수 좀 도와지. 진짜 우수사라.
2: 녜랑러 쇼텐고 고치 용도에.

0: 成敏去，成敏去，那成敏，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去，成敏 그래서 세 뒤는 저기.
1: 야죠.
2: 저지다.
1: 클레카스. 야죠. 요한의 저거리. 요한의 저거다. 야, 자도시. 야죠.
3: 로드 봐. 내가 뭔가 뒤에 냐샤.
4: 야야.
3: 뭐 되게 마셔.
2: 나 괜찮다. 리스.
3: 에, 로드 정미. 저거 제가 요한 봐 야죠 쓰긴다.
1: 루베도시. 네 저거 세죠. 이 내게 상모 셉시. 네 라브레 레거 투쇼단이 용마리 투수 주부다가 계속 낭쇼시리 로브시가 영어죠 이내 나 우라모시나 슈크메
3: 삼시 제토기
1: 더어로 지내 우라모시바 타링 부소사 제자니의 고다 계속 낭쇼시리 로브시가 영어죠
3: 然 용비 슈워 남지 겨워 긴고로 요네 거스 슈우인다
1: 더어 전다 지베니 계시 니 로브시에모토나 계속 아 그렇게도 싫어.
3: 야, 어린 친구 주연이 지그지. 나 이지유. 어린 친구 예배 쉬고 조난 대비 표미 턴즈며 송년디 문토그르다.
1: 네, 다수 시죠.

0: 야, 잘 있다.
1: 대제나.
0: 루딘샤와 갈레카스와 카드요네 대망스라키위.
1: 니게야 말이. 니 체험해보지.
0: 아지, 정미.
2: 루딘 왕샤오시. 당이 지금마사. 년년야가 루야디. 니 다리시 두수디에 팀무지마 더 루미도. 텐지 고셔 맵셔스 지마사
1: 아 계징마리 계징마리 니에란 누이 게임스와
2: 게임스 게임스 주비 시 나고야 탭 삼 키샤
1: 먼진 루린 항별 럽디디게 레딤 쪽에 계스 잔 럽 치야사
2: 여보시오 나파 저거 게임스
1: 루딘 정미 잔 울라무치 레큐 치니르베
2: 니에니 수트 줄러 저부시기 유 Orlin Chimu, Joy Shinza, Ruin Doji, Rokwa Shoski.
1: Rangi Unenyi, Orlin Yaw Shibji Dua. Rangi Haku Mata, Kunzu Ransebe Bedrisha, Tanda Chi Shenda Ula Muchine. Jonadian Be Permitam Zimsa, the Chimney Du Yorde, Orlin Chimu Junior Meva Desha.
2: Ore, Lutu Wang Shoshi, Rangi, Biwan Tangome Tepsi Tarochi. 저기
1: 장게 비와 당고메 드레싱이베
2: 드레싱메 장과 삼추
0: 요 데럽시 고야메 봐 장이이나 진진르르 달럽
2: 아 비와 당고메 드다 드미나 소유사 미상메 드다 로하리 나야고 장과 성기
0: 아 할레
1: 용아 녀섬니 샤오 아 녀야고 세 계시도는 지만 이디케야자
2: 녀랑 무제오
3: Rubi, Rangai, ni di sonda, ni ngui himi du.
0: Yo, morang tem yo shla, ngui ngai zhus. Den zhe sabu du ge.
3: Rubi, ran sen sabu de ma sta. Ni bi wa da go ma zhe shimi na. Rai mi xin da du na, guo jia jia qian yo ba.
0: Yong a. Yong zhe yang ta wei ba cha shuo. Lu di xiao wa, ka zu le.
1: 콘자가
3: 수이메

0: 이야,정미.인제용마르다.전다야고든지미대지지인스.문디가래든죠.주비도 생각하시고.아주용마르용마르.장로대지가 주시.쇼자래그러고.개진도유.야다유유유.야자.루딘정미.아.랑우라무치를차든창아주님배.딩아쇼주비게무투시미야다주리.계시랑차든제비다.인지안랍시아.장게 온랜드웹니니두게.
1: 농담하고 계시다가 요모토나 니칭아 랑조쇼
0: 카딘치 내비다
1: 카딘치 내비다

오야 셰베 담로 쿤다 셰베레레 제유 셰브리 디리 나주데 좀제 네 나바초 탐지바 양즈롱기 담규 지라 따괴 쇠브샤 비위기 고조 오야

0: 많이 된자 드랍 아이. 상만 런춘 직부 체급 최단 계시지 가지 럭이. 차부포 조치기 디리지 제가 다 면접과가 좋아하면 요마지. 되는 큰 주스도 차유치가 줘.
1: 고다. 만스 디디야 민도. 뭐든 날 줘.
0: 게라. 되게 안주 칸부 디나는 마데야 카레.
1: 남시 문다 대비나. 드린 차차 부여하시야. 칸부디 조로나를 유보다. 쇼니 양사 위여자. 지주 태양이 네가 전부 싫어 요리.
0: 더 채는 안주 칸베나 대는 용마베.
1: 용마지. 지주니 조로나 요구 위여자. 차자를 보보다 강경시와 속이 인체제 튕구 요리. 더도 지단 버진다. 두수 제베 추로 튕구지. 지주 태베 거 추로다 님도 튕보다. 육수 채와 뒤지 통도 나러러 리주 부르진 출로다 냠도 유주 유자 치소 유노다 면조 조준러 뉴스 침부 체육지 계시 리주 튜브기나 강고디 키주교 땡기지 야다미도 깨디 가르도 아
0: 리주 침베 디지타 두개 잡스도
1: 리주 튜브 깨리샤 나스 교고 보여줘지 지지 교교 대비는 회터 마지
0: 게라 아주 로만 줘야 카레
1: 지지 교야 교보 손자 회터 마지 회저스디 지지 교세 지 쇼리아지 난저 데스디 딘자 치슈기 니지다
0: 게라, 키랑게 우유네 딘조야 토나난베.
1: 이득이. 차슈치디 초얼튜브이나 니네 저디 앙사치오르다. 니에 카바나로네 디 로교첸바 사진염주체비. 제자 안조 니엔거체비이나 유르교덥디미네 람사 깨바용구지.
0: 게라, 첸너리르교차지 안조로어주.
1: 용마디 서시다 넘시르 대제 넘시리공기 협자체비 문다다구지. 오즈민원산베 삼대네 키규여마르다.
0: 지주기 뉴스리 유치 샴기 튼젠 칼리아 토나치구 넘시 응원다다와 최조사 시도치바 야구니에 야구디에나 닝글리 유튜브그리 시지딘주 켄송엘
2: 빠셔车
3: 不 라구주 칼라스 지지야 가봐 마샤 다 칼라인다 보고지 고지 칼라디니라 쏘다 튼데 아메 가봐 줘
4: 블레즈 찌주다
5: 가나 야 什么 쏘도
6: 추구르 참지 체차나 타마라 로글람 조웨교
3: 고지 고지 다 어디 지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디 지 사다 아메 가봐야
4: 다 가봐 추지야다 엔 예자 진주

0: 토야. 저기지 혹시 신의 용도에 다봐 주기.
1: 세니만 얘기해. 계제 교회가도.
0: 나 가끔 일치해줘. 거지 그리전에 엄마도 쓰는가 두기.
1: 이래 얘기 쉬어시. 상삼주 내신 말이 삼주에.
0: 이 맞은 게스트다. 좋아요 거지 그리.
1: 니는 안 가산 제시오. 된다 되죠 아민도. 미주란라 삼주디 되요 마시.
0: 미주에. 아 미주스는 잘해.
1: 장기시야 디스 나이. 장기시야 담 겁다가 숨기. 최자 단초무요. 남산이 아주.
0: 내 세단 운에 숨도고해.
1: 운에 숨기.
0: 내 학국이. 내 인다 시야가 쓰다네 펜더스케요 마시.
1: 펜더 단지야 같이가.
0: 나 밀로 럽소 치기요.
1: 소스유.
0: 송어 차야 매네. 나 어디 럽소 치기요.
1: 你这些东西，那些是你染的，他就是，喂。

0: 엄마. 엄마 저 좀 말해 슬럽이 봐.
1: 김도치. 가르치유 아.
0: 나한테도 숨이 두고 해.
1: 캐란스 예바 하 고구이. 이내 된다 총자대죠. 김저 숨부 손대 민도.
0: 어.
1: 펑켜고 스네디. 삼루 양 린즈 채우다. 아 거승에 아 되다 뉘다 뉘다. 우데 저주 주원은 내 시에기도 와. 어제 디나네 랑고시기 랑게자체도와 아 디나네 울라무지기 어 베메기 막초고시기 장게낭주체디 로녀처블레 야가사되다 어지
0: 나 야우트제메 더도 마타베 참고유
1: 야우두체 야우민도스니야 하여레 야우두 야라
2: 지조총미
0: 아
2: 지조총미 요
0: 영아 가져다
2: 알레고다 저절아 라고 추임해봐 써야 요 말이
0: 영아 쟤네 잠깐 영아 라겟이 봐 니쳐 도와서 내가 빨리 숨을 줘야
2: 어
1: 마슬로지 아
0: 엄마 보인다
2: 엄마 너야
1: 교아 형라
2: 응
1: 다 자부 참 차차 총기나 로지 소수 밤새가 주님 맴노
3: 자부게 중앙这个意思기 就叫成名能行解码中央캡起意思的话
1: 成名给大学在呢 比方当我们整个读啊 成名中央캡이呢 啊你大学캡이나캡이 俺这大学在呢 要是讲习
3: 大学来养有马都 大学养学习 过了啥会给呢 大学来养有马的什么呀
1: 瑞瑞 英国穷 大学养学的 苏起来也可以的 다시 고시에 잔 전주 미드 과침제 땡기 되네 통이 안 동아 켄주 다시 통지괴
2: 통무처
4: 다시 다야 제 칠친소
1: 다야 수에 과침이나
4: 개승민도 내게 담배니 동료 대제 그제 시금도 다시 제 친수
1: 아네 왜 항라 다시 자 아메 고나 침면죠
3: 别还是要找谁？
1: 我连钱不带，你猜还行不行？
5: 对的对的，陈明杰，我是竞争的，我真真多啊！现在大团队应该最聪明的，
6: 也都是他的。云柔秋嘛，多见点赞多。
5: 阿姑，咱们有嘛事呢？用多的。
6: 别客气嗦。
5: 到底是你的意呢？你明嘛到真心没有着？那你先这个真是大皮吧？
6: 쌤 대체 과인도 고마워 차사도 샤미 앞에
5: 아니 나 루이스 미술수도 내 모토자 미시 다 당연 과제 도스터도 재미있게 따봐
6: 된다 가르지네 약에 졸 다시 먹고 알아봐 모르다 다 집으로 다 도지 알딘 아유
5: 잠을 좀 마쉬
0: 다시 장 같이 가요 봐 같이 가요 배
4: 가르도 용마르 배
0: 드그리 부르시 하죠 없애줘

0: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러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 고궁리 지린치비 세콜라라 준비 워자르 임바라치
1: ningam thakse neda yana dreden ki nete zo yam habo ba ya dang ngo chiel yan gen zhen chen bu den jo de
2: sbo len je lu bu den na sen bu ji na lu bu de na ba den je su dan de si chen ba de ne pyo jang jo chue tian de da wen yun liang ga da pyeon jo long chin nyen che le gu ni nyam du nyer be de dan lu su chi ji le zen 대단편저셰데지
3: 今天我们来到了中国的青关区 人过免格烈日天作给或者延了天作给委员中国初级落作给聪明培育让用中给跌当清理贴贴切来开建所中给孔明培育让用中给西西级别确定协助那么大培育让用中给西林部队协助妥当切来开建所中给孔明这一给跟西西原了孔能阿记所给用给爱子念国军用的米给他
2: 让用中给王国军间给别团大姐给王团米给了将用给内阳文国的村新铁工给王团米给了所给实际参与托把马赛SCI托接送送别用心给南给日雄条件托接送就他让别用呗日雄行住他团用给南林女不点别选给给七来开发协议大臣今天采取松部的党的提送是吧我不在给日
1: 我们的车厢不能去当车门的安住你们几个呀叫不起他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这个人给你给你给送 tete ka mama sa ku kwa re. Manchu tsamba ina le tsamba ta tik tsu tsuba yuwa ra, sati ina le di yagu yuwa re.
2: Di shingi... Tsa manchu mangpu chi diri ba pakpu shuu je le, nyo che je sa kuwa ra ba.
1: Re re.
2: Ta pakpu ma shuu je ra ba, ra
1: shu rangi. Re re. Di manchu sa ye re. Ta di na lo ta kin kong lu shuu be yin, manchu chi ngopzai manchu se be na genzen de kare yuwa ra sa na, ngopzai na lo le ya tsi na yuwa tsa, ani kare do sa na, choko gya ye re yagu shira yuwa re. Nganzu ngu zai maanzu sebe na, ani sari shenda tizu zhuri dan ya na xia dan tizu sazai nyungdu zhogore. Dindu zani karar duzi na, nganzu subu gyakwa maja ya kaan la, che shira yore. Tishin ki ta ngobze ki rikti nalo la, yana shingze rikti zu nalo la, tsotsi taan tizu yagu yue zan chik, nyingam chakzi ne ta, yana dreden ki ne tizu ya mabukwa
2: yada
1: ngon goche, yana genzen chenpu tenjo
2: di kwa. Tine dreme rikti rikti na?
1: Tine dire karse, chikde karse, wame rikti.
2: Wame rikti.
1: Wame rikti ta nganzu dinda risha namju, ta chik kare, wame le ya nanzu tisu sho choku ta nganzu, lakwar to puri nalo la, wame oma kaba shirya minduwa rwa tapa chen kuna nzu labda dedu chi danda nganzu
2: mara bangsiya suja ngambu kaba dhwa di chi
1: yabsa o di dik zu yinba dha di yin di zana inale gara tu suna nindar reshi oma tungu re rwa oma tungu bhi mazi dhagi cishin nganzu labda rwa ta kasi yang di nalo lo oma madu nye dinda yor oma tungu je choko madib chi nye dang choko she nye sor dinda yor dinda yobina ani gara tu suna nganzu shio dang chura dang yāng jīk shiandā dīndā sāyā yorā, lā lā dāng tīzū sōr tīzū.
2: Sēnā zō, wā mā chū yu bē? Chā shiānā dā, wā mā gāb dē. Ō, ō sī tō, wā mā māngzī chū yorā sōng dōgā.
1: Rē, rē, rē. Mī māng bū jī dāndā gārā tū sūrā, rūgō sōp sōp dāng dīndā chā yā gōrā. Tā rūgō sōp sōp mā jā bā lē, tō chī shū yodā gārā rē sī nā, kā shī yī gā yī gī dīndā, jū bī dīndā nyō jē sā gā dōgā. Tō yōng yī tō, nī mā rē lē, wā mā dīndā isa kanzo chi tung tu bina, ani jitangi kai te su sako ye ku kuwa yuwa maare. Dini tani kada na, oma suye di, taa hajangi kaya chenpo tinda jire.
3: Semen rik taan ho men rik ki seri ni, sadyo chumi sa jay chup jay chwe ki me du mirung we cha shen shikin la. Shun jay shing do rin ni, sa jay tonyo myung we kasab ki seri ya po shikin. Ji wo men, sadyo chumi su ju pyo sum cho po kodion che du gyu. Wen kyang, sadyo chumi seri taan 우리 슌지 신도제 대당 코에 뉴규 찬용 사체 원조 체비 체실의 마오유 총미 님머지 세리 키정은의 니슈생의 발사고 범마세 주리기 사제 당 현도 사고 토통 님머지 我们 하우생 숨제 예남 양나 대당 체시 총비 我세 멍점 사고 티민 사고지 슌지 신도 킹업주네 듄주 발세네 세리 남망진기 자투는 지송 체디 세리 당 우리 신제 신도 제기 세리 담고
2: 다들 내가 세리 듣고 다지 제 싶어서 그걸 봐라 세리 뒤 님지야 제시 그때 담고 그 나도
1: 당 토마 마르세 데이터 가르도스나 인지 사고 그 아래
2: 아
1: 니베데 가르도스나 세베데 담 망고 다지야 말에 가르도스나 외신 참부시 사 난주이지 가르도스나 미망차지 지 샤나 가보다 야나 가르도스나 샤나로리아 초주 망부 십지 메조선 제게 나와든다 요리 남그 타이나레 샤나로로 조 가르요르스나 직직을 니네 가르스나 샤츠리 다샤세 망차브나 아니 간조 가르도스나 샤작과 차이다 야나 가르도스나 그 특지 메뉴보다 된다 제제 아니 친지 페비스 된다 제 직 슈구데 가르도스나 대부장시 망부지 롱구요리 제단 간조 가르도스나
2: 명지 쉬어야 돼.
1: 강요면 싸고.
2: 다 초벽 사도에 지 조세 제리 찾아면 착샤 룩샤 세네. 네 파샤스 디 수유로 봐. 안 되네 냐서다 자셔 소는데 용점 좀 봐.
1: 제리리.
2: 봐. 나 원상기 땅에 대해 좀 줘서.
1: 제리. 에 샤라 양은 저 초지 직번인 거니 차샤나 디스그레 가르도 쓰나. 샤가르다 샤마르. 샤가르스 디 주자네 디나로 냐샤 차샤 리본기 샤테조. 안 샤가르기 나로
2: 줘.
1: 샤마르스 디 주자네 간조 노르샤. 아, 노르샤다 야나 룩샤다 야나 가르도 쓰나. 박샤테조. 샤마르. 다 초지 근거니 차샤나 미수불에 야체면은 다 시작할 때 참바다 가르도스나 지 나자야 응원고치에 펜바차요. 아. 다 이날에 간주 직스타도 내두자니 스타도를 야지 간주 추나기 된제 냐다부단데서 뉴뉴로. 아. 다 이날에 간주 샤스두자니야. 뉴주 디마제 가르도스는 간주 낙주다부단지 야나 스타바 토세디즈를 야 직샤디즈디즈 마세베면은 안 가르도스를 조여단데서 따따당 말아. 다 이날에 간주 샤스비 줄임 나로라 직 당간조야 연조기 샤나로네 담시에 그걸 베네차샤나 남구 간주 노르샤다 야나 가르도스나 자샤릭스디즈 망조세 양 박세디즈 디즈 칠로 망부티즈 디즈 뇽즈 뇽즈스 샘제지기 원의 자샤나레야 쿠샤레야 칠로 망뇽요라
2: 아
1: 덴드자네 가르도스나 단 샤사위 줄임 나로라 인지미지기 가르도스나 칠로 강뇽뇽기 샤데스 담가치 그래 샤디 나로라 당한 주 단데 니데 믹세게 제시 집주진 먼저 부구조 하장 가부치에 그 직격고 나로다나 루예기 셰브리다야나 가르스나 셰이 주메스 소리스도 아 다 대준 나로라 즉 초지군원의 차시하나 즉 시작이 그때 하장기 용용이 대준 나로로 저 조십단 빙잠단 진짜 진짜 망부지 제요래 된도 전에 남경한 주 즉 디주 사줄이야 갑시다 지주어 말 강용용사고 그래 이날에 부고조 디주야 사줘야 갑시다도 와
2: 렛스 와르바
1: 제 다디니 간주 숨바데 카레도 쓰는다 공해리 다 공할래야 다제 티카르데 공한테 당간주 단다야 카르도스는 초회 추제 오즈야도 두두잖아요 카르도스는 지 공한 마사이에다 야나 카르도스는 탁버도 공에 나로 그 지 스리디즈마 유샤에
2: 어허 봐라
1: 레고 나로 단디다 지 칠로티 바두두
2: 어다 녀 다가란스
1: 유 아무시 토도 아 디 카르도스는 야구지 자원이 말해
2: 아
1: 만주 카르도스는 니마치글이야 공한 직세벤베나 치바단 디조야 뇌에데 할람 뇽뇽레 딘디 자는 간주기 스리스 소스에데레 간주 메베기 디다스고라 가르세 공 아요난 그 타유 공에난 그 스리스고라 딘디 자는 스리 나로라야 지 망부지어레 데르투탄야나 가르도스나 삭바도 간주 리아고고 치위기 망부지 공에 나로요 딘디 자는 간주 니메치리아 야 추추나 공아 레레 인지미지기 싸고 거리야 공아 세비 줄임 나로래야 공아 싱아데 다마셉체야 공아 시디
2: 이미지 가져서 그러잖아
1: 약수 주나 지 라 지 베데 주고 와라 다디 니다레시 지사 좀나 아니 지고
2: 다디 쇼게 세냐 거베 관다 세냐 거베 방제 쇼게 주로 와
1: 키 강요 말에 이날에 가르도스나 공아 된가주 문조 단디다 멤버치 약수 주나
2: 춥조
1: 겸조 야나 가르도스나 간주 랑조 겸조 대개를 정다스 아, 디세나 아니 직수불어 처보단 소주디도 많이 봐 야부지오리.
2: 내가 세게나.
1: 디니 당한주 디나로라 가르도스네 가르 직 요조로 간을 대긴 권수면 직 만주 눈자다 야나 가르도스네 직 디와라 가르세. 칠루 단테주 망부 맹조 디치에 대해 하장 개체 부지 디니 가르도스네 디진기 가르도스네 직 체다나 담두자니 가르도스나 수업했다면이니까나 인심이지기
2: 떠나죠. 네. 네스. 다들네 최신 아부디 단다 디르발라. 시작지지르바.
1: 제제.
2: 차지. 삼지네 아르제제디. 르바.
1: 제제.
2: 또 창자. 이게 춘지치 우리 세대르바.
1: 제제.
2: 나 집단 재미나 차 시작지. 아르제세도 저 다 가려서나 맞아 넘겨 가슈제르바.
1: 제제.
2: 나 미지 가슈제어디지르바. 차 시작지. 아르제르바.
1: 제.
2: 다디 딱딱 알아서 대단한 망신년이 되게 숨을 봐.
1: 제제.
2: 세상 뒤에 야 춘지 시간 되지 보이나게.
1: 아. 되게 계라게 되게 대디 나로라. 먼저 차단 시작 짓단 되게 강강데 춘주시라 민도아 뇽뇽데라. 뒤에 전에 먼저 뒤에 나로 되게 걸어 쉬베. 차단 시작 짓데 강 뇽뇽 치고 거래. 베네차시 하나 차기 가르치고 그래서는 먼저 미수 볼이야. 착시 토고. 야네 집균 디신게 가르쳐서는 보회기 제된다. 준비기 내단 직수부 자고 차이다 다 지금 망부 지글 넣고 와래 대인도 전에 간주 님의 지글 야차 디 캥알아 사이요 말이 미직
2: 기대 세시
1: 디르베 제가랑 이디 버치 키요 와 디라 어디래 다디
2: 디
1: 가르 디 비라기 시담 그 갑주 어디다 와 비라 시담 갑주 가한테 제 안디 니디 좀 많다 더 재미들 디바 뇽지 나도 좀 뇽지
2: 어 뇽
1: 뇽지 디즈지라요 다 미직 간주 사이
2: 但 你们是第，你们是干部的噻，是
1: 吧？但俺做米上去拿了，米什么西酒呢？俺第一次接不接，西安是怕接。
2: 但俺上去，前一年的杨梅，看来那接不接去是吧？
1: 接，
2: 可都缺送我们的啥？
1: 第一趟不得了，人家米几个俺做，这一个这些这一个的那是他妈的，你们的开始都是呢，到时候酒里面拿了了，俺做初当杨那开始都是呢，新的。지금 봐 닝멍 CS 어떤데.
2: 맞아 맞아.
1: 디졸루제 가르도스나 코즈이 좋았던 이제 아니 차디 용용치. 순바데 가르도스나 샤다나 쯔뒤 전에 샤래 양은 좀 차 쉽지 조금도 와. 데이도 전에 샤다나 쯔뒤 샤 최 차지 아니 차디 때문에 가르도스나 차디 용도 좀 그래.
2: 아, 네.
1: 대신 그 가르도스나 양은 좀 가르도스나 또 수업이 줄임 나로래 가르치고 그러스나 춥쯔 때비에다 랑쯔 때비에도 제분에 양 가르도스나 차디 저희도 용어 두고 그래.
2: 세무에서는 참 많이 두고
1: 그래. 네네네. 다 세다나 외두리 양 대긴 대단 차례. 뭐 차제 차대 때문에 아니 좋아도 전부 차 그래. 대신 그 가르도스는 먼저지 담두리 양 쇼장을 대제 로하다 나가 주 변의 차시하나 딱 봐도 얘기 답도 다 대주 나로리야다 직 사침부 싫어요리 뒤인데 전에 가르도서나 간주 녀두자네 녀두자네 빠데샤샤는 간주 남사이 대심식으라라 대심 파다도 전에 남을이 되나리 지난주 뒤나로 쇼장나로 쓰다 뒤나로 차시다로요리 남은 갑상루나 좋아진다 차게요 말이 인지민지 차루고 뒤인데 전에 간주 쇼장도 되지 한 차디방류도 됐다고
2: 다 세식 예루거 봐 방주
1: 제 체중 많다고 단 눈유도 동일해야 되니 들이 디 자동서 맨다디 디인다 글쎄 눈 간주 미잔 알로리아 눈루 얘기 된다 주네 하고 요래 하고 송아 간주 디 치시 잡다 디 가르도스네 네 단다 잘 논조 디 디인 가르스스네 니정업 주 담바
2: 어서
1: 하고 니정업 주데 다 눈루 차시하는 니마 지글이야 니슈 쟁아데 그 니슈 쟁아스 되잖아 아니
2: 당주 담배
1: 제가로 와 다디 니마 주이래 다 간주 눈루 차시하는 문에 제네 디님아 줄래야 고셔 접제 사고고래 다이날에 통을 통한 주 디체고 말도 눈직보 말에 간주 가르쳐 버렸으나 말 라고도 간주 프리 마가 없이다요라 쇼게 마 똑도 두주주로 제 서두자니 님아 지기 체시 하람 가자버라
2: 저도 자고 사가시는 놈다 되겠으면 좋아 좀
1: 제 자고다 디즈나로라 쇼고 단조다 디즈나로라 눈기 단조 디즈나로
2: 거 진짜 매베 디나서
1: 디즈나로 제 다 디리냥 눈뇽아 제레야 나도 미잔아로 된다 체시 유업시체 로디 다도 가르도스는 단데 간주 자벤다블 체샤나 코즈이기 또 수도 있다니 눈자원이 두스 로그 말에 가르레스나 토르크리 발라이나레 체랑 간데 토르토토스 토르츠체 안 도스 그래 안눔 사이드 하장 용용래
2: 도스 슈슈스야로
1: 제 테니 가르도스나 지 응업제 디졸 체샤브나 지 세제 저 뭐제 원조 되죠야 추 추나로 이제 제티 담보는 셔츠즈마 된조에 제조열에 대신기 가래도스는 당한 주 속자란 신기 샤단 되지 눈다나라 마자버지 랑조이 되다 추추 소르 되잖아 눈데 시단 용도 저 그래
3: 사탕 눈 나지지니 총미 균된 서동체 카체데 메비에 메는 시긴라 총미 소시대 당 타양 저 탐습유 사드 미세키 코리오 유긴탕 서동 콤시기 쇼긴 티베 왕키 사드 투미 차탕 놈 나지제 쥐체 용케망에 토부유 사드 크기 투미 뇽어 숨키 도시 서드 동괴디 차탕 놈 나지 숨 사체 뇽도 당네 차숨마탕 차당 티신 균세 윤조체 차주제 뇽도 당디 차제제니 쥐토부 체괴 세리나 놈 쥐체 진용도 당네 님지 놈주체 케니스생네 숨주파투 춘젠체 투바체네 로드윈키 선놈주거 창암타 체윤조체 나저거체 뉴도다네 님지 나저케니슈레 미게와탕 나저드베 동저봉암 뉴잠동거 티신 독주치갸드체 중토외세리 봉암 뉴잠사거 균토 색즈뉴외 서동키 쿰시 소용체디 차탕 놈 치 나지제 뒤체 망외 서동 뉴잠사고
2: 샴라 뒤주디 기나서 표기 안에 샴라 기나서 드링기 주시 디다 뒤제 기나 약간 지나 이거나 대가라 건지나로
4: 임지라 공감상 팅상 능은 저 저의 남미 망부시기 광도 상면도 딘다스나 균강 유탐
1: 다오 딘다르도 하던 안주 망부지 특인 공을 쇼세라 라베인 로안주 shunu zolo mambuchi la shokse raki yamari, yaan loo kenpa mambuchi ki karar tosna gongse che che tinda chekdoa. Ta di taki nganzo chiba dunpa re, tsishi dunpa nalo, chunyi dunpa se te taan tuyungu yamari. Kasi nganzo todu chik cheba mba na karar tosna chi lunkam ki chik, namgung ki chik korkyo
2: jebe chiwa
1: ra, ko takta degyo yamari. Lakbar do shokse taan gongse so tinda tangma chik cheba mba na nganzo chiba tizu, chiku tizu ko 클래스에부터 추 퇴용거래
2: 단세집이
1: 다 이날에 직 또도 직조지 마세번 안 집업하게 됐디 레거지에 매버제 대버라 아니 치고도 닉차제 아니 간도 치도 제단 대수 강대요래 라퍼도 카르도스는 공세 마세번야 만조지 보이기 줄람기다 야나 카르도스는 제뎅기네 카시단 저 친구요래 대인주자네 카르도스는 공세 약속 중에 사고 거래 다 이날에 세베나로래 공세데 대긴 게라게 순수 장부당신 체제 지 뉴뉴치 사고 그래
2: 내세게 나 도잖아 세 십십 좀 딴는 그냥 아주 세주고 돌아 돌아 체제 수수되다 손접체 이렇게 하지 못을 봐 다 되는 뒤죽이 겐 병아주 리센션 다 가시기 된게 슈덴자고 도지치

0: 따가 매도 디고대야 자제 대제 매도 원에 그대 개별을 그래 근데 지기대는 근데 매도 스브체어야
1: 여 매도 스브차 왔었나 매도 소소소 능 시지대 조지 상게 매도 디데스 유베이나 매도 스브 그대 체어야
0: 매도 개별민도 나 매도 개별 천나디 큰 용염이
1: 니는 멍시야 부딩베이나 아니 지마라 매도 뭐스게야 요지 첩세 원유 양라 딘데스 안에 탑시 야우시 제민도 로미소 메동고스 김뉴요 마지 케지지마 우스 자우다 증베이너 냠뉴 매장 경사야 니거도
2: 나도 그노로 갈 다들 미갤 학저리 니네 메다 섬줄 학설레 메바 다 하민도 로미 망치 메다 라쿠치 뉴요 마레 딘데스 안에 가와용 그래
3: 개주인 거두슈다 가르고르치야 가르도
2: 첩세 원유 양라 다시 고순지게 니자 멘타카시지 어제 협자 디나르 멘타링도 축장시다 디오 감 축장 열스기
3: 디댕기즈베
2: 댕기리
4: 댕기시
3: 아 용아 양자라 생긴 아님도 저위자를 독십시 가죠 경자, 드린 롱니가 다 제가 주래.
2: 드리 더 어떤 비 체육 중일이.
3: 다시 드린 리 무시.
2: 진짜에서 갈 순 거래.
3: 저 비에 다 제가 저.
2: 렛.
3: 아씨, 봐 주제, 봐 줘.

0: 야, 야, 저 쉬. 나라 저 강교 얻고 저저 간 세고이. 집사님이라. 세다. 피해는도. 다 내가 하시라서. 장장은이게 멘더다디 우샤제 저가 가와이 메하고죠. 답이야. 쟤는 태가 조금 잘하지.
1: 육마리. 다시 하나 거린 신경이어리. 나 좀에도 숨줄학들이 메봐. 나 화희래.
2: 나 막이나. 맞지. 꾸줄이 봐.
1: 멘더 막고 이제 근처에서 꾸그래. 계속 꾸도 봐 자신해. 근처에서 오고 그래라.
0: 드레 롱니 잡아 가주래.
1: 집사님 양라. 결혼하는 게 쉬우니 세부 중요해리.
0: 나 대비 시기.

0: 교수.
1: 야, 어제 그만해 샤. 야, 야, 나 배사수. 그누르가게 천주교 신수.
2: 배사수, 교수 미쇼다. 교수 미쇼.
1: 야, 미상마, 예수 샤브리. 네 그누르가게 주인이 샤브리입니다. 고주 고진이 계속 먹이니 먹어들으샤.
2: 세브디에베.
1: 세브디에베이. 네 큰도 나오면 다시 그제 저래.
2: 다시 뺏었어.
0: 예, 맨날 야글.
3: 小五, 양래가 출하시야 배트 택시야. 바샤고 선주 우메고나 예수께 고이 뭐 간절 시험이나.
4: 주바고 미상마 몽대 사부 요지. 양래가 뭐가 인규체니 크시종기 당시도 쪼담스자 미상매 인수샤오 유지 녀다 수입자. 자자 료바제 탑시 매체 인수샤오 키지. 통도 공조 매대 키모 주자. 아니 양래 고고 수입지.
5: 하하하. 제가 제 통해서 강래.

0: 나는 또 다니에 심부슬네 어르소제 파우스와 심부메게 심토야 메베 차티레샤
1: 심부메게 사디 심 카고시라도 딜레 샤오로 심로시다 럭베 아 샤오 샤오
2: 친구들이 괜히 더 넣고 왔겠는데요
1: 대용야 관불로보 문일로 심부메게 심로시는 용도에 아 당기리네 캐리 심토마쇼
2: 남지 야외인걸 나게 당지 김이야 뒤 왜 카드야 어
1: 미지 고민당 막세 권샤 아주 소근에 전혀야 가자
0: 오지 나오는 민예 맨저 펜다시공에 개팔랭게 아주 년이죠
2: 뒤에 잡아줘 내가 봐지는 닝도 리지 비게 고민다 먹고 사자리
1: 와지 샤오 진지 마란 주신 데 단도 미디 요니 카르시 제 유메 야고스다도 섬도 좁지도 말이
2: 근데 쟤네 인가시 다 열다
1: 아
0: 이제 쟤네 야오라 아이
1: 야 다시 해 가도 샤오 열어 봐 좋다
2: 기니니 나고 숨은 입에서로 지기

0: 하살 찬용 무창 조주연 신비 모조 루가시기 겐괴라 체니 사바식 조치유 고즈 게듀 체베 까네 미타와 카데 조급 정리기 메지테르 갸르도 짜다 체르도 조 된티엔 제메 예온 편종 리제나 론데 카르티 시바 젠뷰 수주이
1: 토르 충제 구 메스엔 뎨자 친구 직 렘규 그 총간 아 토르 충제 구르 즈거 메스엔 뎨자라 토난 시브 타만 테미쇼라 메 피주 시미쇼 니 소타르 쥐람 타 뎨자 튕구 시브 니서라 인조 시구 시 기즈이 메균 충제 칸점 렘규 다다 아 메스엔 뜻된 경차 기진 세용의 일에 되미데 니지고 양타바타 용유로 고름 대부지 이번에 칸점타 장급시고 숨 매전 제거다 소다르 지세 조사라 인초 세고시 계시 매견 총세 양타베고데 지세 피조세데 연장 인송용세고

0: 근데 지금 영화 생 얘기라 이나
1: 난 뭐 신고 두게
0: 한홍雪
1: 자기 뭐 신고 유지 오늘 섬유리 됐어
0: 그래 지게로 손에 제목 두자 게나 로용배
1: 小展, 토로메바 마치지시에는 쇼두게야. 자기 안 넘겨드릴 땐과 요마시. 딩우이라, 안님도 지게로 쫀두메자. 너니 좋아, 제부시고.
0: 딩우이라라. 안님도 지게로 치바 차차네. 미던도 유니리 세비.
1: 俺就落不着七个人的做让几个对的恰恰逐渐有你速度苍门没那越懂多些别个从来节目都在出路越年轻用啊唐时人家写苍门听书俺就能是培训的这七个人那边记忆了得到就要顾个人有吗是看些中国家图下去都别尊重我是绝不都是越不自力就这车人空连我是我呢该来是啥有事
0: 去自己那点点子能行这样可不有事让你点什么不住不让波拉你马贵钱不是中国皮革钱不住又不让给听我那辛苦多现在俺就让了各国依然积极这是你顶年波拉马贵钱不依不得找我有吗事没有想到见面了我住一的小展勇啊
1: 다녀랑 꼴집 세미에 랑겐아 포시 투 중 용두게
0: 랑스유
1: 나대 신기 딩위 기니르 보마 전에 용유 동어토 로마 무디에 나 나이 규비 시라기주 이내 나 탑시 미도 나 여러 레로 메바 나를 보고 호흡시주 이내 비에 보고 고비는 침내 계샤 제자니 보기비
0: 不给差别急了俺就我也看着瞧不没心里多年心给不过黑暗你的局长天天扭着起来随意急上个就没就可惜啊可以不过随不过来不过得让面随着韩红雪让你不得过呀我你把了不过去肯定要用不行我你不得把老朽站住多少站让你不得过呀你让不学成了绝壁人家感受现在不不得

0: 너구 저거 떠오르게
1: 미딩아 하마무도 디모주 하마우스의 이케니시 나가 메
2: 야이나 로친부딩젤리네 너보고 세리니루딩젤 사르주니에 요드베 아 장소소 마셀체
3: 쟤는 가르디오래
2: 니에 가르사다 디 니에 보모 두부치소가 친구 던도 난소 공지치소쇼지지마 공지니세와고아
0: 대슈다 나미스타르슈다 잔티제닌지엘 밍르카르스유
1: 나신천스니
0: 신천에 밍빈예부슈도 장암라
1: 암라 퍼스키마지 똥깐꾸이데
0: 미디에
1: 오구티시기
0: 장원에 잡아치니 되야시도 모두 대시다 뭐가 반갑다고 장원에 잡아치니 되야시도
4: 타는 아디 그 광장에 아자 슈윈 토추 미펑돌이야 부지게 쓰기 마세 부디 펑돌 쓰도아
1: 수부지에
5: 부디에 유난에 수요비
4: 장간 소화 침비에 팅윈네 지치디 진야 부디 지비에 부디 마시 로실 말리비에 봄춘 주시도 쓰기
2: 봄에
5: 天文风都大西城卡车队西城风都不靠下现在咱都不应该用心然后卡车所

0: 갈 수유 아 문에 십시해줘
1: 깨지시 돈돈 네 밤이 있어가지 네 밤 맞이 네 밤에 나 고고등 맞다
0: 아 제이 또 뭐 이거 다 영어도 왜 통금해

0: 로디게 나라 로디게 나라 장가 같이 줬어 비뉴이베 신양아라 같이 줘 임부 증거 유입자
1: 지저스 마피 약간 몇 신기 휘에 라스 뭐 나고 유사시
0: 你也花心个谁？你们做车在都是那鱼不大，还是跟我这个农村才把这个鱼吧，等到孩子了以后把这钓鱼呗，你还信个的啊？你还信个谁啊？
1: 还信谁？让给西北军在天做你那娃当老米读啊？差不多让军多多是些钱米读，你让给西北军在天做你那娃马大爷看里面信个鱼呗，还是臭皮？我用不起，弄我电话去不起，还是错不起。他们的我打死捡起老母球。

0: 지마사 지저 지마소 샤드리 샤행이 수염시
1: 돌라 괜찮이 맞죠?
2: 그래 경보사 쇼다
0: 지저 디지다 Anis be.
1: Anilasi na tarıştı.

0: 도니 고야사디 오늘 갈래도와
1: 보고의 바보치 레라브메 동아 아 让俺给不到个他得送不到是小三不就没啊让他的鸡来送来吧天个年大人拉过我们送去送丢了点钱让他就没俺这就我该随便的清晨和你哭不是多接着你卡拉忙的这些哼风度让爸爸不嘛随便呢怕没听错我的说话
2: 지만의 바바 약실라.
1: 어디 쓰기? 재미지 아카르도.
0: 보소야사디 운에 갈래도 와.
1: 갈래 요거 치고.
3: 아무라 민망을 태어난 예치라의 학차 통민도.
4: 예라리야 장치사드 개뷰. 장치에게 명아 주고 대대 마시.
3: 三个忙子都送了对不对阿姆拉既然我请阿姆妈的请阿叔叔请不对不对第四个月嗯让四十多你把老给送去让爸爸疼得还是也就阿姆拉既然我那连了母下嗯姑姑咋也呢像这只是没对也不对

0: 상관과되는기분이든
1: 신처주환이가르쳐봐
0: 谢谢阿皮
1: 谢谢그래
0: 지심질라지마띠
1: 지심질로두여다
0: 네세다너스
1: 부주환오늘계산사시대럽지가르쳐유너

0: 다 뺏어서 다 있는 상무 사업자에
1: 랑할 지소
0: 마리 시청에 댄댄 보고 취조고 좀 네 사무를 다 나 사무 전부 다 갔다 야
1: 风都 예쁘모 감시기 군이 깨지 역체주 직시는 참도 감시
0: 예시장 안 채봐 风都国国产部的这送子杨坤卡的借状元呢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조리 조치 我在他 心多 我们他 心里忙杂 下他 光啊 忙马车过 出去 又不用难回 사두 서동 척준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겹치

0: 오늘 야구 쉬었어요, 도와.
1: 다 가스리. 나 사과도 이제 줘봐.
2: 다른 경기 체험 마시. 상계 준다마 몸자 체비. 네, 쇼시라 텐제 신의 주도로 체주.
0: 오늘 야스야 이. 네 대비. 마세 쉬브지 텐가시 대비. 랑그 체시디. 난 저 길래라. 좁든군 누부템 배 마세. 중국 지게를 가져와 길래 삼아. 로고 집에 변도도.
1: 예. 창고 씨 앱삼이. 이내 계제 창고사 뒤에 보여 말라. 미니 되어 지금 마시.
2: 대지. 상가 체시디 용다 제비너. 미급동 담배 맞.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고라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 지금

디가르니 Tundita, Yarzun Yimbe, Turupi, Nyinga Samula, Zhonghua Miri, Jigun Tobe, Dusi, Chirin, Tor, Dungu, Juning Zhu Chishing,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Tundi Dangle, Geyungi, Miri Tundi Yartungi, Besanku Dujuro, Shunun Gilu, Pinjong Sarbe, Pergi, Tungu Tatambe, Puse Lebe, Pegi Lambu Tor, Guyula, 계계계 김감시에 여기 미리카기 미망기 모두 교용리 두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지에 대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듄지 레더 후다 제규이

0: 조조 망문에 유부시라도 사치디 예슴나기 동해 자원에 씨였습니다 간교 조조랑 도약 10화진거유 예슴나기 동해 도조 조랑 시엔듀도 장기 알펑치유양 10화진거시 알펑의 치료기 직린토는 지체는 근도 정도 가보시 고류게 밀어 근도 등급시 디제쇼는 알펑리 편도 용양 이치규
1: 아자 도스네 년나치아
2: 요요
3: 아마 정은 아마랑 알펑 포모츠브리 이는 아마랑 통화 말이 뭐라 말실 빼리
1: 가리 말시스 뭐라 예미 되는 찬로 총부리 네 말시 유부터 뭐 중아
3: 나 소 살리 저리 드림이 상매 통스 샹 체리
1: 또 경리
4: 지저 나 로용도 뭐도 가망부터 직 제작스기 저런 개시해 뭐 중아
3: 마시 지그베 다당한 호주미 나 참하는 시체 거하시네 갑시 간식비
4: 계속 말해 주죠. 랩칭 지도를 참여면 못 겪고지. 배차상의 로메오다 줄리에 능시리. 통도 랜상보다 주인다에 찍고지. 계속 말해 주죠. 내 겹겹쳐.
1: 장부 대도 지게 가신 거요. 딜러 럽중 야구제 전지 봐.
3: 아마. 정말사. 드린이 아무라 가고 줬어.
1: 四岁最为强心不美的东西人让他的脸爱着年轻孙子坚持生不过这
3: 坚持生不过这这小子看到我二方团队们都

0: 아마
1: 켄조 창문 예 렌자가 폴링지 창문교
0: 아마 아마 아무 집 처음 마시 저정 내주대 롱마치 어 나한테도 가면 누에
1: 자에 자에 독스데브지 메다 퇴샤랍 전화라 근데 유
0: 알럽 좀 난다매 아무랑 게 신기해 봐 걔나게 다 와 통화 되면 누에
1: 뭐네
0: 어 아 걔나게 티진 어 아무랑 알 투수 총나 랍다지 쇼스라 와사
1: 가르치가 이제 말 룸바 지 룸은 두고

0: 아니.
1: 리치.
0: 야음나가 갈 쓴 것도.
1: 아메 시다 키 쓴 것도. 나 롭종 야호 치스기. 아메 나 키스 롭종 야호 마 재미나. 미 야칭 마 치스기. 저게 나 야칭 그룹이야.
0: 근데 나 롭종 주녀이.
1: 예. 저게 영이 야칭 그래 말해. 야칭 그룹이.
0: 야음나 알 수 없는 다가시. 아무나 칼니.
1: 유주!

0: 엄마
1: 로영
0: 가래 그 도에
1: 젠예 네 라는 셰비 뭐 상금 위링금 파케지
0: 무디 제민게 초기 총회지 스테이지
1: 부디나 닝지야르시 요리라 니다스 이니지 요리
0: 안주 김산 제민님도 니뒤 이다르체 주기 타깅아 후디미 투주 니모 커도 참지 담이
1: 민체 가즈스네 기대 규리 나 동에 가즈 유네 코베 나냐 대규
0: 아마 아무나게 제디게 니 셉싱 유 你这名字测试就压死你
1: 让给阿妈三十多个 你别准他个热不起个月 你那是不给不去的名度 我那钱呢看不定呢 不过多么那的给要是 到他的见你了 怕没送 见你落不着钱没钱不赢呢 ngar ju gol habri ngang mun ye ju go de yak le kwe bja
0: ama du je tam je mi da bu ji che ju ji la zo mi yong ji da lo sa li zo yue zan kon zu yu lo yong ci ji
1: nga lo sa ren chou a sam je de yu da ge ti du chang mo lo yong ji yang kang bu di na
2: 米康康的是茄子罗萨当是茄子你养家了俺最金山了没那么几个三级单卡情况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春风，我给让你准备对东西不得菜给呗？
3: 菜给不进，
2: 菜没给不进呀，就困的。
3: 英啊，
2: 得秀。
0: 啊，卡滚的扒皮我。
2: 呀，落沙了，土落沙不困过着吧？人嘛这。我最建议让得的。
0: 阿姊，我那年纪不大嘛。崔西要读了，大大一下。
2: 我做春风人节目许多，妈妈困咋，同一家子住的，大小把给不休我。建明，很多罗马有没卡里呢？
0: 哦，说这难了，那再不匆匆的，建明别准个明的印章，当谢谢我的司机。

0: 아무나게 하고 말해. 드리지에 만게 치유한데 또 스텝이 민도와. 던기던도 뭐나 수에 먹기 없으네. 어디 김산디나 대주 매사. 아마 지마 아무나게 시에만 우리 아무나게 시에만 우리 스텝이 너마도 밀포도 다네 하고 민도.
1: 장대인, 달로 살래 용서 말하는 시도를

0: 여자 아무나게 주절 삼시 시다. 내줄 하사브리. 까네 카투야 매 봐.
1: 양카 좀다.
2: 다지 있어. 긴제젠 반 처처 마지. 한다 퇴원 내줄 때다. 아무나 대시되다. 네 강배 수르스도에 네나 미카 제스데오제. 니야 소소 요무교 없이 대시 오마다. 대대다 마. 대치기야 유베 운신 쉐니 체지 체차. 아무나 네 톡스 강진 신유시. 긴제 마음 배디기 좋아. 나 띵고 치바.
1: 俺昨天给你寄错啊，手机来电过呀没？让，钱包，让俺妈对的。钱包，让给玲玲龙王有些那地址，俺王有些那用码的。俺人呢是开门，一年年薪给，今天第一套了，没什么事呀的，咋切学的？让刚爱切学个了，玲玲个小俺俩光今年签约的。当然谈的，出不差钱，这忙不打不车的，让来给我们这接不是呗啊？
3: 你让那些我牛肩膀，那么看那么工作个谁修药的？让那来给我们这活个的。
1: 呀妈，俺们让俺们学校的那卡些，
2: 俺们没结过一呗。
1: 看来那么工作个谁家俺就没这活的是。俺大张玲玲老哈几对，俺就拿参谋某人家我了皮，没话事给，给自己的。
2: 前三年没人咋钱不认识个月，没人让那什么小不人么到丢了点药嘛是，让那国家个那么的没人认。肩膀，让给萝卜鸡用下不是，还苦苦多个。
1: 너무 그냥 과연이래. 아무나게 뭐라 믿지 팔라면서 이래. 아마
0: 상무 성격이래. 개교 상에 이와 치신
1: 것 같다.

0: 아마나 로사당 되면 누구해? 집에 영화 창문 다운 마시 로사당 매.
1: 오지 네 맞춰다.
0: 로사당 매. 집안 하다도 여 마시.
2: 나도 하 도다시.
3: 집안. 유재 봐. 상로용 제가 제가 용 봐.
0: 나선한테다 주다요 마지.
3: 양자 직시다.
0: 수문이 길어 쉬지고.
2: 제마 나도다.
3: 잠자 등에 주라미 섭제 쉬비. 저를 좀 붙여 이 삼제. 자라 육신 열 집에. 솔롱 등유. 닌제메 바신 소리 구치제. 로용의 구대인 아무디의 롱 등유 배 아. 아메 신 좀 붙여 로아 집 요 말이라. 지렌수에다 라다키리 조아지구요마리 조아지베디 진수나는용제 가가추증아 니시 대로천성교 니라시 진수로 전부 가수유니 난데리비시고 된다지리 요마리 디아마 포도단유마리 디리 남한님들이 저들로 용자 소전합니다. 고려는 미성미 대대요. 라면 모스고 내지리. 다음나 미성미 참이 실 중요인배. 근데 신이 드링로 사등요. 먼저 가르유네 셈나 야대체. 만예비 계시된소 로사당 사손 시에쇼리 그 대신에 디린 로사당 요리 로직을 퇴직이다

0: 노용배.
1: 어.
0: 쇠사배. 죽었으나 되게 죄송해.
1: 아. 알파. 난 쇼바 바가지.
0: 형아.
1: 도스네. 주마 사오네. 로사티 집시에 당도.
0: 니가 저거를 배.
1: 어. 니 저러 저.
0: 쇼바 저거 봐 저래.

야 요마시 님티리네체 샹아님도 솔레 고르치면 알 빼죠 텐도 샹아마다니 파미니 편순 종원전의 요마시 디게 랑게 켈린소나 니에 랑님도 모테 대야 켈린쇼 제미 선이 소제 랑제미네 민캡자 지리 제만의 라면 세랑가 근처 스로만조 삼리 역세동

0: 영아
1: 재미
0: 아마 다우 좀 힙다 나 신에 네버 드시라주 네스 주주 드시게 네도 너 매업선 과용 그래
1: 저 재미 아자라 재미는 수수 뒤는 여지라 수수 전대 제약 랑가 여지 미 주도 진예도 주 가르셔 내 셔주쇼 이내 수수 능미 삼시 마치부터 통대 민도

0: 春风，俺来来的也有些，上爸爸菜还有。
1: 俺管别人听不看些，给当个姐妹的用命多。上爸爸罗马有呢，俺别给你们多点行不对？啊，一会儿谁给咱别？要是有，俺土路芒果出来有，通通种在芒果市场吃也有，天天吃晚餐呢，给俺个孙女歇歇等个日。你能晓得牛春风？他的上爸爸让有些买菜，今早的有些活人。
0: 俺最轻松也买吧，让种菜让吃吧，那不是很正常的啊？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 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阿彌陀佛， 아미타비키 아미타비키 아미타비키 아미타비키
1: 저 아마님도 로저 저다
2: 아마 당가 조스 카케메 아마랑 양아 갑교 팅지지로
1: 녀란 갑교 가르쳐 오래
2: 나 김선진이 카제이 아마 나 잡지에 마도 데모소 아마랑 양아 로스마 껴줘
1: 建议让口个要我写么多呢爸爸要我去切我着吧让该岁岁阿们的岁岁阿姐三路马达呢不过你了三路当过着吧啊罗卓我阿们让你阿君祖马家啊阿们你咖喱修几颗鸡当阿心差别错的点对面度当阿爹点对度爹点了心几不度年岁也点不度口子约图呢

0: 엄마, 엄마, 남자 제 고진이 제 덥지 겠지 같이 내인 봐.
1: 부수 찬스 겸네. 네 고진 여배 니제 니니 수구유.
0: 디 어, 수 찬스 겸네 제.
1: 디 제미리 냐비. 다시 내 배주 단스라스.
0: 제민다 알포 카체 마르베.
1: 저와면에 유바 차셔 규지. 다리가 녀제 대딘지 어구모 링게 알퐁냐로 치투조 유나메나

이거 디 랑가 아자 다니엘 제야히 이네 디 언음 주디에 차베질 때는 승비 랑게 신숭에 나마 튀고는 흑견마디야 제마도 튀는 도마시 뭐

0: acha ta ni lo sa bo sha le ni be cham ti ni mo lam chi ke bi ni ni sa da ning bo acha ra zi ti hi acha ta ni ni ha ku hi mo si mo li hang ya cha bu yo shi ni ne acha rang du lo mo li gi si cha da le mi khun be gu chi tu mi tu ni ne ga na la 阿家人了，托不打，只米切吧，光打是阿姨。地皮米切给，天气给女不怎么洗。阿家人给年切多，流动切不有切了，心定也清楚给。我身体人不的，特地研究天气切切。阿家人给，也肉熊掌挑个的，大到也不切你。年木林了，切不贴做。
1: 可是牛背说话语，茉莉，然清楚了，阿家大年年多，冬眠没被，每次给不是给说话语，
2: 大年。 이때체 저는 섬수 가르유.
3: 네 가르시에 고메 하코마소. 한비모라 리레제 소소큰제 용구 유메 싱그 요마리디. 나 니게 메제조다는 꾸이치체 차샤.
2: 다체는 니게 모란지 와치스든 요마리. 미자니디 찌르 덴줄류체 소아기주레 온거. 네. 상섬나 도자유 셉신유. 고레나기 미카만 부딘즈
3: 韩冰主要的我你给别的先都卡不住。昆州卡的些那些，你那我等嘛日。昨天，你是不是拿团大吉的？团多米几月？团多米几月是？罗大日新，我刚刚七岁过了，培育你每个月的米的是个月。
2: 好，培育米的，我姓余。让个姓嘛日。
3: 李奋斗是伊，卡瑞。点点空是伊，李奋斗。点点培育个米斯。大吉斯。穆林，让卡开些么？我米的，吃两节乌鱼。李奋斗同到你们吧。我让你给团大的，怕是讲你用过是呗？
2: 马瑞，大你。 상게 글쓰기요래 포용미다 리 펀더스니에디 머신에 미직 마시베 직전에 미디 안이지래
3: 인스 마지
2: 디
3: 댄댄 미디시

0: 我这是老师的，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도와. 야, 올라스비시.
1: 고수래.
0: 장게 싱마리. 띵해 부르다.
1: 아니. 전부 진짜 샤워를 왜?
0: 어,
1: 민을 갔어.
0: 분노 없어.
1: 분노 왜?
0: 어,
1: 간냄 불러. 전부 대비 비.
0: 아, 대비 대비.
1: 자, 링링. 냠만 봐도.
2: 암토가 칼라수기.
1: 아니.

0: 알바 갈산디도 밥이 안 쓰여고
1: 아, 지다가씩 쓰는 거리.
2: 링링, 재민을 알아루다.
3: 요.
2: 재민 잘 망스동 아.
4: 맞던 거니.
2: 아직 인지 동그리. 들이 참 동그르다. 보고서 라도게.
3: 예.
2: 어야, 지샤.
3: 퀘스트이다.
2: 나저 능무디게 규정 고치님 보 기부체 대야 중요 마지. 디린 링링게 진다 튼자. 나저 기부체 디게인다. 제니 랍드 쳔무 튼부지. 마세 전에 토진 랍자 기겐게 레고 쳔부지. 디레 랍 마르다. 당아 즈나게 부응아 창마 레그라자. 나에 도 지법 토제 기부시도.
3: 아마
2: 켄즈 창무 로춘지지. 미즈게야 시라데 요지. 레그 후다체. 차샤 对 토부 체제 피게 용부 체우리 나랑 중에 알아 당구디 니 다인다
4: 아마
3: 제니 제스트 리슈인다
4: 니 처음하시다 버스 고다
2: 튼도 수여제
4: 니 리트게 담이 계속 가베 용거 삼제 니 르메
2: 리제 용예 집에 용아 용아 용아 쟤는 알아 스토스 고도
4: 아마 제제 교수를
3: 제 스토스 고도
2: 야우스죠 리제 용예 임자 쟤는 알아 스토스 고도 아
3: 제 어 분노부 알레 니르스 교마다 미소매바 지유 표송과
2: 도스과
3: 아
2: 부고도 여지 계층 마지 사주다 부고 저거도 너 그봐 용 그래
0: 소시
3: 쟤는 니 다스테고
4: 룰루
3: 제가 디고베 아 야 전래 이디네 저스테다
2: 춘풍 잔이 지서다 더 용아 야야 소시
3: 춘풍 소시 린시 소시 린
5: 흥 니에 되는 요사 뭐에 배 저우 입자 연저르 세제 상무 사가 나지 딜레 파시 마자수 나는 세조에는 신부 가수여 말해
0: 제가 저기
6: 啥米草嘛是？大家全部在这拿猪牛阿姨。蝴蝶米，你也得呢。控制牛产农业园长去不是？去。都拿。
7: 我以为还来还多些。我以为南都啥时候嘛是吧？叔叔陪那么人吧，龙都丢些，我也是多自然长些。你看这些，刚才农委办的，给咱的钱过去不是？
6: 喂，哟，快来送！你真的过安用？另外用啊，看我的电脑在追的，大家能看路在追的。 뭐야?
5: 喂，叫，快来送！姐，大哥，你做卡过不？你那通么情况？啊，到时过。哦，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遇，待

0: 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
1: 다 아마 가봐지 마녀나 파주 저 와시도 가고 싶어.
0: 오, 지 연주 차라.
2: 지샤미, 문에 다니면 이제 잡아.
0: 지 샤체자.
1: 우디. 로망 부딘 대신에 랑 대서부터 다 가랑 알도 와.
2: 좀. 뭐 진짜 다다.
1: 됐어.
3: 야, 저
2: 가다도 아. 미리도 되셔.
0: 미리도 되셔. 아직 자수로 니 좀 싶어 거야.
1: 네 되는 오늘 님 집도 와.
0: 그랬어.
1: 진짜.
0: 어. 와도도 씨 야고 좀 좀. 저쪽은 또 사디. 레라고 요만다.
4: 왜? 시신가구를 다시 나러 렌시의인 류지 니 소중가구다 구대유 교수쇼다 다짐을 기회당러 아마 다당사 먼저 도와서 구두 교훈리리
5: 시마랑 교훈리리
4: 리리리
5: 쟤는 인간 쓰기쓰기치게 아 부디니 도와뵈수시도 아마
4: 용마리 아마 도와서 구다 류지 당도 잡수하자 먼저 허락을 쟤는 과연 구래
5: 당대 잡에 먼저 미조스 칸게 마랑구 대제 오늘 당대 잡도 와
4: 말이 뭐라 이제 저 잡시라도 당대 쪼개 봐도 쉬워리 니들이 원래 하던 일이다
6: 쪼경베
5: 어제 쪼경베 쪼경 신에디 라저 더비 이기다
6: 라 더비 요거 좀 라 더비 유나메나 미주 아메 다과 수수 범 통야 유장 가버치 용그지 이제 말제
5: 리 다는 안 지나래 장재민의 팀부터
4: 돼 여기 여기 你 리즈 겨우 용구 쓰는 줄 아? 마리, 라 소인 봐.
5: Hello, 링게 군캄사.
4: 마리, 라.
5: 공모서, 나야야 치차제 그인 링스.
6: 디 랑게 쓰야게 적용 못해 집에.
4: 마리, 뭐라?
5: 아지, 카드 뜨디 저게 적용 제도는 마리 이제 다가 좀 이제 아.
1: 아지, 아자.
6: 아지, 뜨다 보모, 랑게 주스 너비 인기 말 봐.
4: 마리, 라 소인 봐.
1: 이 말이 말이지 아
4: 말이죠
1: 엄마
6: 젠방 랑카드 로연바
1: 지수 노용 마지 쇼다 님 오지쇼 님 가져오지 황리사
6: 디 수리스
1: 더브더브레제 셰비는 나다 천샹 로하 셰비 당도 황리다 가로지베 간이다
5: 妈咪，我瑞黄姨，我喊子瑞姐的，瑞黄的王妈的，你名的黄丽斯耶，卡瑞丽斯，是个是恁快要去那么多，
6: 但得推着个娃来不着，而且忙个菜呀个推个嘛是不？人家阿些糖不甜，甜甜多啊。
1: 玲玲，人家用呗。
5: 年前呐，玲玲我呢老小钱不些拉多，阿些糖果啥扎实么多啊？
7: 他妈学他妈学。
5: 老子点不起甜多呀。아직할수없어요마리
6: 엄마아나내가유암경수룰루제소시지링링링링내가유내클라스에제규다링링링링여니근처에보자
1: 가리근데제브레스나다전상로아제빈슬러빈보언니지동예수
6: 가리지동예수
1: 언니지동
5: 아지아빠녜시오시마미온전상스니스동아뭐랑쟨보다주저님도인지디바통게과조이슬러아빠게니광저촘르르통지니되야마리아빠오네포쇼고지르다유노유젠상로
6: 지스지스랑게제체지에고구민도
1: 지지지뭐랑게세바님마지칸다녜시베게스타랑이언니지동예수
6: 카좀링링님도유드主要是民族是啥去？唐德阳、陈香达、自动耶稣是，你们这两个跟在菜去，旁边的有是吧？你这米钱两是呗？
5: 俺们让三木我奶奶退着些，可你今晚跟这青玉买是的，随心吧。俺们两个唐德奶今晚有玉买三木东东啊？
6: 人家强子给我们，到底听么送不是的？
5: 钱赚过，
3: 听着自动了，浪子在嘛的呗？
7: 叫什么？让俺老板接着去。你我这派出所都叫让自动和他们这批人上去，一年叫让他这自动和他们这批人去打开门都，自动浪子这边的，你们这帮人用过来，给他们不是没有事吗？兄弟，训练些人。婆婆，你也带着田大弟让给三个幺个去当过日的，三个给。
5: 啊，怎么对的？
7: 来嘛去吧嘛。
5: 喂。
7: 还是生意松松些。
5: 小姐嘛，可对人家叫人一点小雨，一年田大爹和路姐娘要了呗，步步生意下下做着进屋里。叫人对的，可对你这女人一亩些地多。
7: 大哥，谢谢。俺俺做农民嘛的呗，俺黄里的搞不起啊，用这个怎么这样还是？俺莫让搞不起啊的，莫让就是碰碰东西，甚至可以不要账，俺装哪进去开车啊？
5: 前头两个学的，莫让个让装哪开的进去。妈咪。
8: 看俺给新买的，俺平民现在大前面，俺明个头大没个的，俺阿爸大枪是给过没，俺阿爸了搞不有，我有钱的没。
5: 婆婆让开始写吧，枪是给过没，现在让开始念吧。
8: 钱上过，喂，枪是没有些，搞了这个月呢，全忘钱的儿子，我从牛场你说的这同样有没的。
5: 아지，给这年不定着没事的，嗯，表面也表面了，看不顺眼，看起个，见半个妈没给钱嘛些吧，让给些看多，我看到阿爸你们都点好远，我搞不起来，阿爸给搞不起来呗，如果抢是他们家也没有呢，看到我自己说是吧？
8: 阿子婆婆，让给这茶喝了去，谁也没多给啊，所以抢是他们家给不着。
5: 阿妈，这桌这话意思话的，吃饭去打哪里？看得这个呗。
6: 子卓哎，你钱不钱没有钱大嘛是呗？
5: 子，李志，让用呗。
6: 怎么事啊？用钱去啥事？
5: 开心嘛的，我那钱呢，已经给侬多少用嘛的，你上路钱呢，特地让给当姐。
6: 我爹，我真用不到他啥用品。
5: 钱队长，我就拿个托车用你们呗。
6: 怎么事啊？俺来开车。
5: 爹，你让你晓得，今把你也不过来，让强子给我们对面的，你也没听清嘛的，你今把两个同志劝你拆穷嘛的，让开车家装队员来救些，想不着等着兄弟们都。
8: 阿妈，现在嘛是的，阿半夜我开门的时候，恰巧强子把是你们的，是来给他的。
5: 很多年给家花林偷过民族的。
7: 让你开卡车领过来啊！一切钱要嘛是。一切嘛是让卡车车家找个有那积蓄，乖乖嘛贴不起了。
5: 我那也是要去，肯定开车去啊！我这就来，我这就。啊，肯定去的，你吃饭哪里？
7: 哦，那个的，哦，卡斯啊，啊，陈大的，你也是哦。啊，你卡斯过来是那，嗯，啊，阿妈，阿妈来弄嘛是的，弄嘛是啊，啊，就是弄嘛是的。
5: 哦，的黄历该是那么长了，不夸下是我的。不夸下哎，不夸下哎。
6: 阿峰，是他爸觉得。姐姐啥事呢？你也太大些哦。
5: 他大好的月。今把老来下。
7: 好嘞。
5: 说是就我人民多啊，他都放不下这些，嘛是放不的，听我的人民都也这些啥些。放不的，冇着那几盆是俺的，过年六月十六都，给恁老早给给个，干啥对啊哦？ 肩膀冷，上几天可忙嘞。俺的我那姨，可能苦过没多啊。肩膀的着个给可怕些，我们店他们姐，伢们三把干来都，跟这些呢，俺妈可怕是没个意思的。着个起来可热些，他个热不，天天呢，天天困的上俺那了，裤子才敢轻松啊。可是啊，俺们干就无意那些，俺们干也怕些洗嘛是呗。伢店的黄大妮，拧拢断了成个些。
9: 简单你可是多。
5: 看了没？伢可怕性个些，天天弄个解药些。大爷那房子臭不要些。看了的伢，我肩膀听我上头长零零个大不是。大姐的伢，伢们都做么子啊？生药些，爹看了是个是呗？爹过月岁岁啥？
9: 房子那，你就做几遍不得个这嘞？
5: 钱啥？
9: 这是我这个天贵。
5: 大爷那黄大妮，都在钱不得，房子难给，人生给不得，可这是多少条？
9: 뭐주는게바사간직다치가좀조차미용너망고신기업제대해서돈도넘치킹도해지
10: 죽게
9: 엄마지 용아 용아 엄마랑 마시다 장마도 신기치미용
3: 你吃羊餐了没吧？你要吃麦不？要吃麦啊！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 좋아봐.
7: 농마샤. 엄마샤.
8: 네 녀석
3: 잡다. 엄마 차야 매봐.
8: 엄마 녀석 잡다.
7: 어예.
3: 엄마 차야 규누민도.
7: 저 제마이. 대 잡다 주샤.
3: 엄마 차규 매봐. 제민. 당하라 녀저. 그들 더 저 연애 슬림을 해주샤.
7: 멜리. 다디.
3: 좋아만 좋아.
8: 야, 규규규. 내 육시다.
7: 제일 아마 나.
3: 저.
7: 아마 나 죽인다. 그래서 다 아자기 아마 역시
3: 좀. 좋아다.
7: 어예.
8: 아마 다쿠니 체리샤쇼 간다부니 코사브지 아무랑게 카체고 삼니 체토야요 마지 쿠니 단데 네버 딘데리야라 니마 레사브지
5: 아스다 지지스 야니메 레나지 요로 소기메스티비 어제 로연베 응 장소 용 과유
4: 미들레스데 나주다 형도 레게체도 닌들이 고고딜로 클라당 갈레샤
5: 녜가스네 다 섬치 미스지마 닌진나 튜녜기 차제 미네리 자 미규임디들 뜨게 마리 다섬다 쮸고
4: 마히베 떠비아브리 시마도 아주 나 생디가 통한다 아니 샴주 쇼리
5: 우제 다 세계고르베 마 미상무지 리제 로스 딱 하나 사냐지베
8: 세상 세봐

0: nubichewa. Jundu rangxin zeji, isi dangxi dijazu nuju jiojo mara dojiro gundi dangne, nuju tene kore demo dang xerdong tupjiro ginsong chede, kuygong dang zemlingi nuju chongra denpyo gwane kore yu tupjiro gundi dong guba zhe yin. Tadin songdu jidun zawane, gunpien dang, sabdu, tuyanchoro zeji, isi dangxi dijazu nuju zikdun zuba nyamdu dojiro dima dang, isi dangxi dijazu bianchoro zanzu jen nuju bojang dang, tumi, zheyo jiji zanzu jen gengurwa so,
1: 미숨지점고존제고로쇼이버시 송진이르디네
0: 속초치계군준수중국공천당원인의 로디 추세 토슈스레이바타 로디 송주지 수연쇼 응아르웨 피유바시 진드게베 중국 로디 송주 뛰엔자 네 갸다 주지 장아스마티 다도르체나 네 레고르사 숨파리바시 제도급에 남자 가기 뛰엔주 추 카지 나와 고모레 중 파리바시 시브레테네 데나 로디 송주 십슈 말라 덴베 고네 리우송주 심바타 코르 튜넨 제유 뛰엔자 천염체나 파리유 즈요가기 코르유 레주타 ང་གི་